때로 어렵고 좌절된 순간을 만날 때 언제나 나의 안에 계셔서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흐트러진 것을 다시 정비하며 왜곡된 것을 고쳐 다시 선한 길로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 대신 싸우시는 아버지의 힘으로 그 등 뒤에 숨어서 평안을 누리며 한 발 한 발 전진하게 하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업무들을 수행하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

조화문 목사님이 부른 강하고 담대하라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생방송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우리 수박맘님께서 1부 끝난 줄 알았지? 방심한 순간에 뿅 등장하는 훈디. 아 역시 월요일인 훈돌핀 힘이 팍팍 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1부까지만 듣고 예, 접속을 종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붙잡으려고 예. 더불어 또 월요병 타파하는데 같이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만큼 또 좋은 방법도 없지 않나 싶은 마음에 예, 난입해서 같이 고백해보았습니다. 9439번님도 와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닉네임이 SOOS 수스인가요? 훈디 시드니에서도 매일 출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꺄 너무 좋아라고 고맙습니다. 시드니의 청자님. 아 그리고 아까 1부에 성수동 나들이 가시는 우리 애청자님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핫플인지 좀 소개해달라고 사연 주셨었는데 클레란스님 국제정원박람회가 성수 근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정보 주셨고 닉네임 백합님은 성수 ETF 베이커리 추천해요 라고 또 남기셨습니다. 다 모르는 저는 다 모릅니다. 이런 곳들이 있다고 해요. 닉네임 코스모스님은 저희 집은 매일 새벽 모기와의 전쟁 중입니다. 매일 아침 월요병처럼 남편은 오늘도 반쯤 감긴 눈으로 출근했어요. 유유라. 아, 모기가 윙 하면은 잠 못 자죠. 에, 잡을 때까지 아 신경이 쓰이니까. 또 귀 주변을 날아다니는 그 윙 소리는 어찌나 그 크게 들리는지. 아, 어떻게 잡으셨나요? 이거 뭐 끈끈이라도 뭐 설치를 하든지 모기향이라도 피워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모

오기도 목이지만 요즘에 그 러브버그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나 활개를 치고 사실 뭐 도심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와 지난 토요일에 저 이제 사회인 야구하러 그 야구장 근처에 가는데 거기 이제 나무가 많거든요. 숲도 있고 거기에 정말 와입 벌리고 가면 입 안으로 그냥 들어올 정도 정말 너무나 활개를 엄청나게 치니까 아, 좀 움찔하게 되는 건 있더라고요. 아, 러브버그 사실 익충이라고 하죠. 예, 얘네가 뭐 생태계에 좋은 영향도 끼치고 알겠는데 아 일단 좀 너무 많으니까 움찔하게 되는 건 있습니다. 러브버그. 우리 양갱님도 오셨는데요. 어제 저희 교회 저녁 예배 때 CBS 사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 어머, 정말. CBS 관계자들도 많이 오셨기에 혹시 혼디도 왔나? 하고 두리번 두리번 했다는. 아, 그러셨구나. 예.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CBS 우리 일행들을. 나이영 우리 사장님이시거든요. 예.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으며 CBS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방송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적은 액수지만 저도 정기 후원자가 되기로 했어요. 훈딜 포함 CBS 모든 사원들께 좋은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잘 사장님을 제가 또 만날지는 못하지만 바쁘시니까 공사 다망하시니까 그래도 어떻게 뭐 복도에서라도 마주치게 되면 우리 양갱님의 이 사연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영이 부르는 이곡 듣죠. 오늘을 살자.

3데이즈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현아인 맘님도 며칠 전에 듣고 싶었던 찬송 오늘 듣네요 좋아해 주셨고 단오월 10에 내가 매일 기쁘게 한부영 오늘을 살자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깡은주님도 와주셨고요. 황태규님, 황태규 아빠님이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문자 9244번으로 훈디 혜영 작가님 저희 집은 엘베가 없는 4층인데 폐가전 내놓느라 네 번째 왕복하는 순간 띠용 현기증이 나면서 막 쓰러질 것 같은 거 있죠. 그때 샬시 1부 끝곡으로 전투력 상승하는 노래 메들리가 나오는 거 있. 훈디까지 합세해 삼게 부르니 정말 호랭이 기운이 솟아나서 무사히 짐을 다 1층에 내려놨습니다. 오늘 공복 유산소 샬씨 덕분에 다 때렸지 말입니다. 고마워요. 라고. 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현기증까지 막 어우 어지러지라던 그 순간에 아 진짜 도움이 됐어요. 메들리 곡과 저의 가세가 도움이 된 거 맞나요? 진짜. 아 다행입니다. 호랭의 기운까지 나.

하고 첼시 왕파워까지 다 흡수해서 야, 그러면은 왔다 갔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다리가 후들후들하죠 진짜 이러면은 예, 어질어질하고 산소까지 공급해드리는 샬롬 CCM 예,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 아, 또 힘이 되네 또 으순이님께서는 훈디 오랜만에 왔죠 요즘 정신이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느라 개척교회인지라 하나하나 다 모두 손으로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이 가난한 저희 교회 찬양 가사를 전지에다가 한자 한자 적어야 진짜? 그 궤도에다가 진짜 전지 탁 해갖고 적는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만 있으면 진짜 그 무료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고 그냥 스크린에 쏘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진짜 작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도 안 힘듭니다 율동을 영상으로 보면서 배우는데 하나도 안 힘들고 정말 신기하죠? 빨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저도 뭐 왕년에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여름 방학 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가위질, 또 풀칠, 양면 테이프 뭐 붙이고 그 성전 꾸미느라 성전 미화하고 또 프로그램 그 교보제 이런 거 하느라고 정말 뭐 많이 저도 했는데 예전에 진짜 저 20살, 21살 때는 그 OHP 필름 같은 데다가 진짜 적기도 했어요. 예. 손으로 수기로 적곤 했는데 저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희도 컴퓨터 활용해서 했거든요. 아, 이거 참. 아, 요런 프로그램 우리 선물 있으면 드리고 싶다. 진짜. 예. 으순이님 화이팅. 우리 아이들과 좋은 또 여름 행사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김주영의 비추어라 그리고 트루바의 축복하노라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이어드립니다.

아내는 순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순대 한 봉지를 사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작지만 큰 기쁨을 나누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 같은 일을 통해 큰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기적 같은 기적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작지만 크게 기뻐하는 순간에서 옵니다. 아픔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서류 정리를 하다가 손톱 밑을 다쳤습니다. 살짝 스쳤는데 칼에 베인 듯 많이 아팠습니다. 세수할 때도 불편하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때도 불편했습니다. 작지만 큰 아픔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내 몸을 괴롭힐 수 있다뇨. 작지만 큰 기쁨이 있는가 하면 작지만 큰 아픔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큰 기쁨이 행복을 준다면 작지만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염두에 두고 배려하며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편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했던 작은 자랑이 주변 사람들에겐 큰 아픔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작지만 큰 기쁨이 있는가 하면 작지만 큰 아픔이 있습니다. 작지만 큰 기쁨을 발견하며 사는 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작지만 큰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삶의 태도가 남에 대한 배려의 시작입니다.

들었고요. 앞서 포유의 말과 혀로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곽추환 목사님의 칼럼 작지만 큰 기쁨, 작지만 큰 아픔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작지만 큰 기쁨이 행복을 준다면 또 작지만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마음,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럴 때에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우리 서권장님, 오늘 제 아들이 칠성부대 제대 후에 첫 동원훈련 받으러 가네요. 몸 건강히 잘 다녀와 라고 남기셨는데, 아, 동원훈련. 동원훈련은 그거예요. 이게 제대하고 나서 부대에서 한 2박 3일 정도 거기서 자고 먹으면서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동원훈련. 아, 저는 동원훈련을 기다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제대하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군대에서 그냥 뭐 짧게 다녀온 훈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병영 체험 비슷한데 그것보다 훨씬 물론 이제 강도도 높고 제대로 하는 훈련이지만 저는 좀 동원훈련을 기다렸던 일인입니다. 예. 잘 다녀오시고 이게 사격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아, 실력 녹슬지 않았어.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이 곰돌이님께서도 와주셨고 우리 남편이 이제 7월 1일부터 본사 출근을 하게 돼요. 우리 삼냥이들이랑 마누라는 상하이에서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날마다 힘주는 배경음악 샬씨 고마워요. 라고 우리 상하이 곰돌이님도 와주셨네요. 예. 브라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 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월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제니시 기쁨으로 줄게, 기쁨으로 줄게 전하며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상자가 4천 명을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지난해 9월에도 지진 피해를 겪었는데요.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호물자와 구호인력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를 구할 수 있기를, 피해가 하루라도 빨리 복구될 수 있기를, 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하늘의 위로가 닿길 기도하며 오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들으셨으리라 믿어요. 정말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길, 피해가 복구될 수 있길, 희망의 끈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길, 또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 들었습니다. 지나가 부른 주는 완전합니다 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이어갈게요. 희민 희승 마음님 오셨어요. 샬롬 반갑고요. 복의 근원님께서 벌써 기말고사 시험 마치고 온 남매 그리고 오늘 연차인

짝꿍 지지고 볶고 있습니다. 언제든 들려주세요 하신 곡 정은의 너에게. 기말고사가 시작된 학교가 있고 이제 시작할 학교가 있어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 초조하기도 하고 또 할 일들이 더 많아져서 많아져서 복잡하기도 하고 뭐 이러실 겁니다. 예, 모두에게 힘내라고 정은의 너에게 준비해 놓겠고요. 그 전에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정은 너에게였습니다. 찐파랑님께서 매 순간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를 다그칠 때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라고 위로하는 것 같아 감사 기도 드리게 됩니다. 아멘. 노래하는 순례자님 반갑고요.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께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돌보는 어르신이 입원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사하시고 별일 없이 퇴원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 아무래도 돌보는 분들이 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끔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르신 빨리 잘 퇴원하시고 별일 없이 또 얼굴 마주보며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님의 신청곡 들을까요? 중력 3일교회 POP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멋쟁이님이 신청하신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연속곡으로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사랑하오님과 함께 홀리원과 주리가 함께한 세상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지니9250님께서 자리에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찬양. 감사해요. 네, 그 전에 들으신 곡 3.1교회 POP 앨범에서 중녀 들었습니다. 백합님 출석체크 잘 됐어요. 반가워요. 1115번 쓰시는데요. 어제는 늘샘 감리교회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웃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죠. 오늘은 교회 주방 뒤편 그늘에서 교회밭에서 캔 감자 선별하고 있습니다. 감자가 필요한 분들께 나눔하려고요. 아유. 또 그런 수고를 해주시네요.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하신 곡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고요. 마하나임님의 신청곡 죽게 가오니 옹기장이 조수진이 함께한 곡입니다. 병원에서 계속 검사받고 또 그 결과 기다리고 그 병원이란 자체가 또 갇혀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너무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조차도 없다는 걸 알기에 더 힘내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두 곡 이어집니다. 먼저 주만 바라볼지라.

옹기장의 조소진, 죽게 가오니였습니다. 배롱나무가 7월 중순이 개화 시기거든요. 오늘 출근해서 보니까 나무 윗부분에 분홍 꽃을 피웠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이른 개화를 했나 봐요. 꽃이 100일간 지속된다 해서 백일홍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동백나무님, 이렇게 좀 빨리 피거나 늦게 피거나 하는 모습 보면 걱정되긴 해요. 아, 진짜 이 세대를 잘 지나서 다음 세대에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될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고, 벌써 7월 중순에 피는 건데 보름 정도를 빨리 핀 거네요. 다 때가 있는 건데,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는 건데. 희망은광님께서 오늘 친분 있는 목회자들과 모임이 있다고요. 잘 다녀오시고요. 주기도문 신청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신청하신 주기도문은 박정호가 부르고요. 화이트 목사님의 신청곡 언더우드의 기도 오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은이 부른 언더우드의 기도였습니다. 아까 배롱나무꽃 얘기를 했었는데 바람내음님께서 농촌에서는요. 배롱나무꽃이 세 번 피고 지면 추수하죠. 아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블루딱따구리님 찬양 따라 부르면서 은혜 만땅입니다. 아멘. 주수마미님도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주이포유 고정해서 듣는데 아르바이트로 오랜만에 또 듣습니다. 반갑고 감사해요. 아유 이 얘기는 제가 전해야죠.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소망님도 필사하며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림자님께서 병원에서 외래 진료받고 나오는 길인데 3주 전에 급성 편도염 때문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외래 진료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네, 아프고 고장난 곳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치료받고 이제 완치됐다. 걱정 없다. 문제 없다라는 얘기 들을 때만큼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소식을 저희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부 끝곡 걸어놨어요.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송축해 내영혼이라는 곡입니다. 만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부르기도 했고요. 영어 제목은 10,000 Reasons라는 곡이죠. 듣고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근무 중이라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출첵 도장도 남깁니다. 다빈치님과 함께 들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 오늘은 골든메이트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기도를 여러분께 부탁드리려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곡도 걸어놨고요. 먼저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이 조카 하은이가 열이 계속 올랐다가 내렸다가 해서 학교에 못 갔대요. 열이 빨리 잡히길 기도해 주시고요. 예원 아빠님이 오셨어요. 지금 아내 유방암 수술 중인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짧게라도 좋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간절함을 들으시고 완전히 나을 수 있게 주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 잘 될 수 있게 회복의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최소림이 부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텐트 메이커스 송재홍이 부른 예수나의 치료자 최소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기도드리며 두 곡을 들었습니다. 주영님 오셨어요. 예술 서세크 잘 됐습니다. 반갑고요. 민들레님 아니 다른 분들 인사 건네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인사하고 싶은 거 있죠. 잘 오셨어요. 그래요. 듣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한 번 더 이름도 불러볼 수 있고 또 더 뭐랄까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눈인사도 전하고 있으니까 민들레님 반갑고요. 요미님께서

이사한 지 3개월 지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사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목장 식구들, 교회 분들, 가족들, 남편 지인들, 딸 친구들까지. 아이고, 이번 주 제 친구들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마지막이겠죠. 감사한 하루하루에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설레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함에 찬양 들으며 행복 만끽 중입니다. 이 행복 누리십시오. 아유, 이사느라 애쓰셨고 그곳에서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더 행복이 쌓이길 바랍니다. 아까 인사 나눈 주영님이 서울 영동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찬양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오후 3시 반부터 분당에서 진행될 계획이에요. 서울 영동교회 창립 50주년 축하하며 나무자전거 이와 같은 데엔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축하와 함께 들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데엔.

지치지 말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아멘. 8751번님이 신청하신 야베스의 기도 장윤영이 불렀습니다. 상해에서 출첵합니다. 특별하고 좋네요. 오하람님 반갑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듣는 분도 계신데 예수애님도 중국에 계시잖아요. 방송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를 남설악 금강초록님이 신청하셔서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배상진님이 신청하신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은 김정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김정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감자 삶아서 아이랑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포슬포슬 만나요. 아유, 그 감자에서 나는 김. 김이 포슬포슬 이렇게 나는 모습. 아, 감자도 포슬포슬하니 그 부서지는 모습. 아, 아니까. 아니까 더 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리진 님도 오셨고요. FA님이 지금 근처에 계세요. 우리 바로 방송국 길 건너면 오목공원이 있는데 인증사진을 보내신 거 보니까 아 어디쯤 앉아 계시겠구나 이게 알겠는데요. 근데 지금 너무 해가 뜨거울 때니까 좀 어디 그 아래층 1층에 가시면 해를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맞지 않고 계셔도 되거든요. 지금 2층에 계신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1층으로 내려가세요. 얼른 큰일 납니다. 수피향기님 지난 주일 따뜻하고 행복한 만남이 있었군요. 아유 좋습니다. 당향로도 거기에 있었네요. 그리고 나눔이 있는 동네에 계시니까 항상 그 행복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수피향기님의 신청곡 가장 귀한 삶 이윤화가 부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김태홍이 불렀고요. 이 곡은 행복한 요한나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세라벨린이 이번 CBS 방송선교 동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감사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셔서 감동으로 동참했어요. 일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세라벨린 고맙습니다. 로이스님, 오늘 저희 고3 아들 유빈이 생일이에요. 어머나. 진작 알려주시죠. 지금 시험때라서 생일을 온전히 누리질 못하겠네요. 예, 우리 유빈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생일 파티는 시험 끝나고 하는 걸로, 그리고 생일 선물처럼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길 바라고 항상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유빈이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로 채워지길 또한 원합니다. 축하하고요. 진주리님, 예, 그리고 주아랑님도 오셨어요. 어제 오후 예배 때 평균 나이 72세 권사님들과 우쿨렐레, 칼림바, 예, 특송을 했는데 군복 단체 티셔츠를 수선해서 딱 입고 멋지게 연주와 찬양을 하셨대요. 와, 박수갈채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은혜를 갖고는

니님, 지난번에 그 면접에 도전한다고 방송했던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감사하게도 합격해서 7월 1일부터 출근합니다. 오, 예, 당양노를 들을 순 없겠지만 사무실에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뭐 저희는 재방송도 있으니까 그때 들으시면 되고요. 아, 좋은 소식 저희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데이비드님, 토요일에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 잘 치렀고요. 마음이 조금 서운합니다. 믿음의 가정 잘 이루며 잘 살길 기도합니다. 아멘. 특히 아버님들은 따님 결혼하고 그 허전함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짝 찾아서 이렇게 잘 갔으니까 잘살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믿음의 가정 이룰 거니까 그걸로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죠. 웅빈지 님도 오늘 함께 하셨고요. 허유미 님 오셨고요. 또 뿌꾸레미 님, 아, 그 5의 새 앨범 나왔잖아요. 아마 오늘은 좀 힘들고 내일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내일 등록되는 대로 함께 듣겠고요. 희승마음님께서 오늘 시아버님 일주기 되는 날입니다. 시아버님 암 투병 때 병원 진료 받으실 때 간호사 선생님들, 교수님들께 우리 며느리와 함께 다닌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시던 아버님 얼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주님 나라에서 친정 아버지와 만나셨을 거라 믿고요. 아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희민이숙 마음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일주기 정도니까 마음이 많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고 많이 생각나고 그립고 그러실 텐데요.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올리브님의 신청곡이에요. 예라머십 앨범에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남편 홍집사 정신적 고통의 늪에서 한 발짝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대면 예배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 성가대 찬양으로 복귀하고요. 아멘. 금강교회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주님 사랑하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또 아이들도 잘 양육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대로 주님께서 들으시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최정원이었습니다.

0: 한 곳만 아파도 온 전신이 고통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온 세상이 아픈데 나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중병입니다. 조정민 목사의 인생은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유명한 시각장애인 시인인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시에 커크 패트릭이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출애굽기 33장 22절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노를 덮었다가 라는 말씀의 성경적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제주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이사장은 23년 동안 기자로 살다가 스페인 산티아고 수제길에서 한 영국인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이런 말을 했대요. 너희 나라야말로 이런 길이 필요하지 않겠니? 어서 돌아가 네가 직접 길을 만들어. 영어로 했겠죠. 네. 자, 그 한마디가 거부할 수 없는 서명이 되었고 결국 제주에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쉬게 하는 올레길이 생겨났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담을 쌓는 사람이 있고 길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길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한부영의 길로 출발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야, 이렇게 6월이 마지막 날로 달려가네요. 6.29 선언이 있었죠. 네. 그리고 6.29 선언은 이 나라에 또 좋은 기회가 됐던 날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마음의 다짐을 고백하고,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출발이 멋진 날이 되도록. 그래서 7월이 더 아름답게, 8월은 더더 아름답게. 아, 더워가 아니라, 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로. 예, 7월도 출발하기 전에, 예, 준비하는 날로 오늘 정해봅시다. 자, 달려와 주세요. 현아임맘님, 우선 먼저 출첵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 이런 정신, 이게 사평로 정신 아닙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로인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임바울 사명, 간절한 목소리죠. 임바울 선교사님. 지금 하늘나라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실 겁니다. 희주일 광야를 지나며 박지현입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0308번님 점심 맛있게 먹으면서 찬양 은혜롭게 듣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비꽃님 또 출근길에 달려와 주셨어요. 지하철 출근길 출첵해요. 요즘 점심 먹고 나면 어찌나 졸린지. 아, 상추까지 먹었대요. 아, 점심을 먹고 출발하시죠, 출근을. 그러시군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야겠어요 하셨는데, 네. 가끔 졸리면 살살 졸면서 일하세요. 물론 일 열심히 하다가도 졸리면 잠깐 책상에 잠깐 한 1, 2분 자는데도 그게 또 피곤이 풀립니다. 네. 하다샤님이 오이 소박이 담는다고. 와, 그냥 그 아삭한 맛, 부추가 그 안에 들어가서. 부추는 정말 부추 한 접. 아, 이거 또 욕먹게. 부추 한 접이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부추, 부침개도 안 돼요. 거기다 또 소박이 안에 넣으려고 또 하잖아요. 그죠? 콩이맘님, 주님의 숲에 몸도 맘도 쉬고 싶은데, 사회는, 직장은, 가정은 제 어깨를 무겁게 하네요. 하셨는데, 이게 쉬는 게 시간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시간이 없을 땐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 안에 더 깊이 가는 것도요, 참 좋은 쉼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주님의 숲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틈틈이 그 상황 틈틈이 시간도 주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어노인팅 매일매일, 그리고 포레스트입니다. 한 발 한 발.

진짜 다 왔는데 말입니다. 네. 6월 달에 너무 출첵 안 하신 분들, 흥! 와서 오늘 인사 좀 해주세요. 0308번님, 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미님이요, 주말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네요. 토요일에 첫째 아들과 며느리,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 손녀 가은이까지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아니, 손주 보는 기쁨이 있죠, 진짜. 크죠. 예. 눈에 선한 거 말입니다. 자, 이 아이잘 61이에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제이어스, 여호와께 돌아가자. Love never fails. 그리고 김상진의 감사해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카톡 알리기도 좀 해주세요. 네, 아는 분들에게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눌러서 카톡방으로 가서 좀 많이 전해주십시오. 워킹의 기대 듣고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혜인 수녀의 시 어떤 결심을 읽어드렸습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0: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오늘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경험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누구에게 설명해도 사람들이 이해 못하거나 법에 호소해도 법이 법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 일에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 때론 마음이 허망해진 많은 분들, 아직도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하고 심장이 뛰는 일들을 경험했던, 어쩌면 어느 누구도 이 일에서 예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그런 일로 더 마음이 상하고 치유되지 않은 분들, 주님, 주님은 아시지요. 그때 진실을, 그때 있었던 그 상황의 진실을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그 억울한 일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일로 인해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모든 상처와 삶의 불안함에서도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진짜 깊이 만나서 자유함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서 일상이 자유로워지며 사람들과 더 깊은 신앙의 교제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억에서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에서 블레싱 쉬르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일부러 밝고 이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치유된 거잖아요. 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자꾸 떠오르게 하는 거는 사탄이 주는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기억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유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제키리님 운행 가면서 늘 방송을 듣는 분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님이 많아서. 예,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순종하길 원한다고. 예, 그래요. 하루 일과가 기도로 시작하면 가장 좋죠. 예, 시간을 내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정안 되면 이부 자리에서 딱 앉아서 예, 기도하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잠깐 기도한 후에는 꼭 예, 정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종 마련하시는 게참 좋지 않을까요? 네. 주님과 함께 하님이 가장 자유롭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레이스님이 고통의 터널에서 축복의 장으로 바뀌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그냥 찬양과 함께 딱 맞는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지금 힘드신 분들요. 참된 기쁨, 오직 주님께 있음을 하는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아. 이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2부 시작됐어요. 달려와 주시고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목소리 상점 하루의 은혜, 그리고 제임스입니다. 오, 주님, 알기 원하네.

살기 원하네. 아, 저는 이 찬양 참 좋아요. 짐스의 목소리도 참 좋습니다. 하다샤님, 수영은 호흡, 관계, 기관들이 좋아져요 하시면서, 코로 숨쉬기 해서 저는 비염도 좋아졌습니다. 전신운동이라 어깨, 목, 허리도 좋아집니다. 단장님, 이 운동 강력 추천. 아, 진짜. 아, 지금 요즘 조금, 아, 그래, 시간을 이제 내서 수영을 좀 다녀볼까? 뭐, 그런 마음이 조금 들어왔는데, 또 마침 또 하다샤님이, 예,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레이스님, 고통의 터널에서 아까 축복의 장으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식구들 이렇게 사연들 보면 느껴지시죠? 이제, 아마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살피는 것이 더 성장하고 깊어지셔서 알 겁니다. 사연들 보면서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게 식구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네, 그렇게 함께 격려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같이, 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정아 이유. 네, 3일 POP예요. 중력 나무자전거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같대?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요,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요,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 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요 내 사랑아, 아 사랑은 타버린 불꽃, 아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오 내 사랑. 예, 영원토록 못 잊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그냥 이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타버린 불꽃이 아니라, 한 줄기 바람이 아니라, 타오르는 계속 불꽃이 되고 계속 불어오는 바람, 멈추지 않는 사랑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꽃이 꺼지지 않고 바람이 멈추지 않는, 그렇게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못 잊는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아름다운 유심초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네. 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넘치길 바라는 마음에 유심초의 사랑이요 준비했습니다.

네, 이 곡 어때? 유심초의 사랑이여에 이어서 김담비의 긍휼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딸기님 건강하시길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주님 제거해 주시고 모든 암의 근거를 뽑아서 없애 주시길, 또 암 투병하는 많은 식구들 주님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온 기장의 경배와 찬양 메들리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땅히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주실 그분을 찬양합니다. 평강의 주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쓸모없는 분토를 빚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토기장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주님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닮은 삶을 만드소서. 주는 토기장이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 한 형제 된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 된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난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하루를 반복하는 소심한 남자야.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를 늘릴 수 있을까 고심하는 아빠야. 난 직장에서 인정도 특별한 비난도 받지 않는 평범한 직원이야. 하지만 당신에겐 그 누구보다 특별한 남자이고 싶어. 날 사랑한다는, 그리고 아직도 날 믿고 있다는 당신이 내게서 어떤 사람을 보고 또 보려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사랑해. 이건 낭만과는 관계없는 고백이야. 내 뼈와 살과 피와 우리의 두 아이를 걸고 하는 다짐이야. 동물원 출신 싱어송라이터 김창기의 노래, 평범한 남자의 유치한 노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월드컵 이야기로 온 세상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2강에 올라가지 못한 게 우선 안타깝고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카보베르데의 32강 진출 등 예상치 못한 결과에 가슴이 뛰기도 하는데요. 저는 잠깐 시선을 돌려보고 싶어요. 며칠 전 남미의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125년 만에 찾아온 강진이었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무너진 건물 속에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바로 그 시간에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실종된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오후를 보내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간구하는 날입니다. 그 땅의 눈물이 멈추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종교교회 미가엘 찬양대의 예배 찬양으로 듣고요.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조찬미의 목소리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우리 함께 기도해 예수전도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찬송가 두 곡이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종교교회 미갈 찬양대의 예배 찬양에 이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조찬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6월 마지막 월요일 출첵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주님, 마라나타님, 황동현님, 멋쟁이님, 스마일님, 장기영님, 블루딱따구리님, 파리가제트님, 순복음현칠님, 화이트모카님 오셨고요. 꼬마강신님은 처음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빈센트님, 아로아님, 이은주님, 김명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한 주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딸기님은 오프닝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무너진 잔해 속에서도 살아있는 가족들을 구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8837번님이 덥다 못해 뜨겁네요. 들깨 심음이 함께합니다. 어여쁜 자연님은 오이지 오이 썰며 들어왔어요. 민민하하님이 감기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나요? 어지럽고요 하셨는데 전 순간 제 얘기하는 줄 알고 아 찔려서 오프닝 들으시면서 감기 기운이 아직 남아 있는 게 느껴지시나 했더니만 민민하하님이 감기가 아직도 안 떨어지셨다고. 감기가 진짜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에는 잘때 이렇게 기침이 잔기침이 나더라고요. 낮에는 다 나았나 싶으면서도 밤에는 또 약을 챙겨 먹어야 되나? 요즘 그런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 얼른 같이 낫자고요. 네. 여주왕자님이 덥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 다들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태연님이 오늘 너무 더워서 집에 있었어요. 디자인 앱에서 전진님 닮은 인형 찾았어요. 전진님처럼 눈이 커요. 전진님 닮은 인형 찾고 보여줘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오프닝이 무거워서 머쓱하네요 하셨는데 아, 그래도 사진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귀여운. 눈큰건좀 닮은 것 같긴 하지만 이 인형은 많이 귀엽네요. 예, 이렇게 닮았으면 좋겠어요. 준희빈님이 엄마 모시고 치과 진료 다녀왔다고 선풍기 틀고 대짜 누워서 함께합니다. 6월이 다 지나가네요. 애쓰셨습니다. 신혜숙님도 마지막 월요일 새벽에 옥상 텃밭 청양고추 한 바구니 수확해서 친구한테 나눔하고 일할 게 많아 일찍 왔는데 너무 더워서 늑장 부리고 있어요. 좀땀 식히고 차분히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셨을 거니까요. 이병희님은 너무 속상한 이번 월드컵이었어요. 지진으로 인해 힘든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찬양대의 주일 예배 찬양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세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동승교회 호산나 찬양대 6월 28일 주일 예배 찬양입니다. 이현철 곡 주께 맡기어라 들으시고요. 이어서 영락교회 베들레헴 찬양대 6월 21일 주일 예배 찬양 김영자 곡 박영근 편곡의 평화의 기도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멀리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연합교회의 6월 14일 주일 예배 찬양, 진선미 곡,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도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가사 소개해드릴게요.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는 주, 어둠 속에 환한 빛 비추시는 주, 거센 비바람 잠잠케 하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눈 어두운 자 빛을 보게 하신 주, 못 걷던 자 일어나 걷게 하신 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모든 것 주께 맡기면 내 앞에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다. 함께 들어보시죠.

주께 맡기어라 동승교회 호산나 찬양대에 이어 김영자국 평화의 기도 영락교회 베들레헴 찬양대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진선미곡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로마연합교회 찬양대 예배 찬양이었습니다. 주하랑님이 찬양대에서 성가곡으로 드려도 좋을 듯요 주께 맡기어라요 하셨고 김정임님은 평화의 기도 저 젊었을 때는 성가대에서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반갑고 은혜롭네요. 안녕하세요 님도 좋네요. 합창곡들 우리 찬양대도 은혜로워요. 안동도원교회 저는 알토파트예요 하셨습니다. 또 성가대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 이 찬양 우리 교회에서 불러도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셨을 것 같아요.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시편 46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시편 46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온누리 워십의 찬양이었고요. 마크레이스 편곡의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에 이어 지그프리드 피에츠의 곡 선한 능력으로 남유엔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최여사님, 추억님, 고윤희님, 리빈님, 코람데오님, 김숙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라미님이 오늘도 많이 덥네요. 스튜디오는 시원하신가요? 하셨는데 태연님이 제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 기계 때문에 늘 좀 시원하게 해놔야 됩니다. 열받으면 안 되니까요. 김정임님은 동갑내기 저희 부부, 저는 미용실에서 염색하고요. 남편은 셀프 염색하네요. 남편분은 왜 셀프 염색을 하시나요? 정임님이 좀 이렇게 염색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뒤에는

콧머리 이런 거 안 보이니까 좀 빗질을 대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분도 또 미용실에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어여쁜 자연님이 찬양 들으며 강아지 봄이와 잠시 교회 가요. 청소한 걸레를 건조대에 널으러요. 교회에 걸레를 또 빠르셨나 봐요. 아, 정말 귀한 섬김입니다. 폴라리스님은 무더위 속에 CBS 사옥 방문 후 안양천 해바라기 보러 왔는데 다 시들었어요. 성경 필사전 보러 오셨나 봐요. 아, 정말 가까이 오셨는데 못 뵈서 좀 아쉽네요. 안양천은 벚꽃 필 때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해바라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불비님이 오랜만에 고향 방문했어요. 2박 3일로 여수 내려와서 고향 친구 만나서 친구가 커피 사줘서 고맙고 큰형님 집에서 저녁 먹고 내일 오전 경기도로 올라갑니다. 바다 보고 휴식 힐링했네요. 와, 여수 밤바다도 보셨나요? 보혜사님은 더워서 안경 벗어놓고 얼굴 땀 닦고 일어서다가 몸이 기울어 바닥이 있는 안경을 몸으로 밟았어요. 침침한 눈으로 안경가게 갔는데 가는 길에 기도를 중얼중얼하며 갔네요. 안전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큰일 날 뻔하셨네요. 예, 안경 밟았다가 그 안경이 깨져서 막 발바닥에 상처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주하랑님이 이 곡 남겨주셨어요. 카우치워십 홍이삭이 함께 부른 회중찬양 지금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김성훈의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함께하면서 남미 베네수엘라의 지진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곳에 가서 무너진 잔해를 치워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기도입니다.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기도는 닿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혹은 잠들기 전에 베네수엘라를 위해 짧은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땅을 긍휼히 여기소서.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 곁에 따뜻한 손길로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모이면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이 싹틀 것이라 믿습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주님 주실 화평을 노래하면서 시작한 올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화평을 이루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흐르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1: 사실 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아, 참 다행이다 이럴 때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그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렇죠. 제가 뭐 저기 CBS에서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지만 우리 다 구원 못 받고 찌그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2: 맞죠. 맞는 말이네요.
3: 그러니까. 그 유대인 하면 또 택한 족속, 선민의식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는데 진짜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인만 택하셨을까?
2: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만 나오면 불순종, 불평, 불만 레퍼토리가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인도 있고 고구려인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이스라엘인가?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4: 반대로 이방인은 어떻게 그런 기막힌 구원을 얻게 된 건지 하나님이 미리 생각하신 빅피처였던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그냥 추가하신 것인지 목사님들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기막힌 사건을.
5: 근데 뭐 마주 씨가 얘기한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하신 대로 하나님의 빅피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불이 타는데 그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 정도 인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여기는 다 지옥의 땔감들.
1: 땔감. 아, 우리는 다
5: 유대인들의 땔감. 어떤 뭐 다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근데 빅픽처라고 봅니다.
6: 하나님의 경륜과

0: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뭐 사연이 있었겠죠.
1: 하나님의 사연이.
2: 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서 절밥 먹었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따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

0: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너무나도 은혜롭고 충격적으로, 그렇지만 깊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철저한 선과 벽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무시 정도가 아니고 경멸했습니다. 이 분위기가 느껴지는 유대인 속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좀 낯설고,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 아무리 좋은 뱀일지라도 박멸하여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이방인들도 멸망받아야 한다.
1: 와, 무섭다.
0: 너무 무서운데 이게 그들의 정말 마음을 표현하는 속담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소외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14절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막힌 담. 이 표현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성전에 출입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뜰 사이에, 그 뜰 사이에 1.5m 높이의 돌로 정교하게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1.5m면요 벽이 아주 높아서 성전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낮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벽에 쓰인 경고문이 발견됐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다가 죽임을 당해도 본인, 너의 책임이다. 이게 발견됐어요. 짧은 경고문이지만 성전 안에 얼마나 큰 차별과 소외가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벽돌이, 이런 선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놀랍지도 않은 사건인데, 제가 미국에 처음에 이렇게 한 1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 집회를 갔는데 이쪽 지역하고 저쪽 지역하고 철로, 철망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놀랍지도 않아요. 이걸 이미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A지역은 이 사람들이 좀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이 사는 아파트 지역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메이커가 있는 아파트죠. 그래서 아이들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놀라지도 않게 된 거죠. 세상이 아니고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성극기, 담 쌓기는 없나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너는 어떤 출신이냐, 그런 걸로 보이지 않는 선을, 예수께서 지으신 선을 긋고 담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묻게 됩니다. 이런 선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려야 될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것을, 이 선이 딱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거 무너진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역사 속에서 그렇게 무너졌을 뿐만 아니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완전히 그 선을 지우셨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피스, 평화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담과 그 벽들을 부드러운 육체로, 그의 몸으로, 그의 손으로, 온 몸으로 허무셨습니다. 그러면서 살이 터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 벽을 완전히 허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과 그 삶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열등하다고 예수님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고아들은 철인정치에서, 장애인들은 철인장치에서 이 사람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플라톤까지도 가르쳤습니다.

0: 그리고 가난한 자는 열등한 자라고 생각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벽을 허무셨던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초대교회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이 가난한 자들이 형제라 자매라 불림받았고 그랬을 때 복음이 세상을 뚫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로마인들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버렸던 장애를 가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철인 정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고 버렸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키웠다. 우리는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여러분, 담은 안전하고 선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다면 너도 선을 지우고 담을 허물고 그에게 다가가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 들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선이 지워지고 벽이 허물어지는 역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아멘.
1: 우리가 지난 올포인 시간에 야곱의 그 팥죽 사건을 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집안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 확인했었죠.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요셉의 애굽식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 그런데 이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기 또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아, 제사장 딸하고 결혼했구나.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게 이방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죠. 이 귀한 전통이 요셉에게 와서 딱 끊어집니다. 이 도대체 왜 이 전통이 여기서 끊어질까? 요셉과 이 아스낫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죠. 그 자녀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구성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열두 지파 안에 들어가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고 확정 지을 때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이 모계 쪽의 혈통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안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구성되어질 때부터 사실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으로 순수 히브리인으로 구성되어진 게 아니라 살짝이나마 이방인의 피가 이미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진행되어지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 한다고 고생하잖아요. 40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다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출애굽 해가지고 빠져나올 때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보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빠져나왔던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빠져나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잡족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처음 이방인의 피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던 이 일이 점점 이렇게 커져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서 그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진행되어지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보통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나누잖아요. 여러분, 북쪽에 있었던 지파의 대표가 어떤 지파죠? 너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를 때 에브라임 지파 한 명만 부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에브라임아 부를 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리더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0: 근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의 피가 이미 흐르고 있는 엄마 쪽에서 아스나시라고 하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남쪽은 누가 권세를 잡습니까? 갈렙.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이 그니스 족속은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 족속들을 정복하라고 딱 찍어놓은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하나가 그니스 족속이에요. 갈렙은 출신 성분 그 자체가 통째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남쪽도 모두가 다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이 집안의 결혼의 전통만 깨뜨린 게 아니라 죽어서 묻히는 전통도 깨버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공통적으로 세 사람 다 죽어서 어디에 묻힙니까? 막벨라 굴. 유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묻혀요. 그런데 요셉의 장지가 어딘가 하면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은 어딘가 하면요, 이방 족속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시므온과 레위로부터 칼로 도륙당해 죽은 그 땅,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할례를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 바로 그 땅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결혼과 죽음까지의 이 여정을 살펴보면 요셉을 통하여 혈통적인 순수한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고 그 시작이 점점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이게 요셉의 결혼과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생과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조금의 하자도 없는 삶이라는 것. 아멘. 그거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경주해 주시기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아주 확실한 게 아니면 판단을 하지 말고 그냥 판단 중지의 상태에 있는다. 저는 목회에서 이 판단 중지란 말을 계속해서 좀 적용을 하고 훈련해 오고 저는 그랬습니다. 뭐 교회 공동체나 또는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이 갈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쪽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로서 그 일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뭐 풀거나 이래야 될 일이면 반드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래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삶에서 근본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확실하게 판단 중지하고는 반대죠. 아, 이거는 확실한 내 삶의 가치야. 그런 거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어떻든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열어주시는 거, 이거를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에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66권 성경, 이게 특별 계시지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의 근거를 두고 일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깊이 한번 따지고 보면 특별 계시,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일반 계시의 가치들이지요. 오늘 주제,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이 주제를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네 귀퉁이

0: 끈으로 매달린 보자기처럼 생긴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들짐승, 길짐승, 날짐승들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으로 보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또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그러느냐. 근데 이런 일이 두 번 더 있고서 그러니까 세 번 반복되고 그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뭐 그 사건은 명백하지요.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한테 가는 게 이게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전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제일 핵심적인 지도자 베드로의 인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본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 50km 더 떨어져 있는 북쪽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때 마침 도착하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설교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신 성령의 강림 사건이 거기에서도 벌어지지요. 베드로는 자기가 아 이거는 나의 근본적인 가치관이야, 이거는 선한 가치관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 안 먹는다. 말하자면 그게 알게 모르게 유대인 이방인에 대한 벽으로 이 베드로의 가치관, 사상 또는 인생관 속에 있었던 거지요. 이 베드로는 그게 근본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편향된 선입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근본적인 가치관이야. 이거는 내 삶의 중심이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선입관, 편향된 고집 이런 게 사실은 셀 수 없이 많은 거지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이제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주 심각한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요. 우리만 선택받았고 우리만 거룩한 백성이고 비뚤어진 배타적인 선민 성민 사상이었죠.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쭉 이어가오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유대인들은 제대로 하지 못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부르시고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이 틀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언어로 말한다면 유대인 이방인은 그리스도인 인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인류를 반드시 품어야 됩니다. 모든 민족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계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품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두를 품는 어머니여야 합니다. 오늘 유대인 이방인에 대한 이런 생각 묵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 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목사님께서 각각 다른 방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정말 기가 막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참 그 복잡 미묘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설교였던 것 같아요.
2: 네, 저는 특별히 그 요셉의 결혼 이야기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혈통이랑 신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이 은혜가 되네요.
3: 저는 이 이방인이 지옥의 뗄감이었다는 얘기에
1: 계속 생각나요.
3: 제가 그때 태어났더라면 전 지금
1: 뗄감이었죠.
3: 활활 타고
1: 네. 저는 유대인들 말이 참 심하다. 땀이 너무 센데요.
4: 맞아.
1: 다행이다.
4: 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실 구약시대에는 막 그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3: 그치.
4: 근데 이제

0: 신약시대에 드러나서 이방인에 대한 개념들이 막 이제 막 드러나고, 그러면 과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지 좀 궁금한 거예요.
1: 맞아요. 그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도 혹시 이방인에 속하는지 그 기준이 좀 궁금하고요. 최초의 이방인은 누구였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2: 이방인이라는 게 일단 선택받은 사람들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규범을 참는 게 삶의 모든 진리의 삶, 종교적인 것,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모세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이 선택받은 그때부터도 선택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 율법이 딱 주어지고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택받은 자,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 그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 개념이 생겨서 신약 때까지 이어졌던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유대인의 그 특성이 뭐냐면 선택받은 자죠. 그리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거죠.
3: 이게 이제 신약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편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굳이 표현하자면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요즘도 과감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꽤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자제해야 되는 용어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표현 속에는 마치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먼저 눈치가 빨라서 예수를 믿었고 너는 아직 눈치가 없어서 예수를 안 믿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약간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자기 의의를 삼는. 그런데 우리가 뭐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거잖아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는 선민이고 당신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자체를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용어 사용을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는 그렇지, 없지 그렇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두 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저는 아주 일반적으로 풀면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전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재는 어떤 경우에도 인류 전체가 다 하나님이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다. 이걸 잊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거를 더 다른 식으로 한번 풀면 어떤 면에서든지 지식이든 돈이든 경험이든 뭐 외모든 어떤 면에서든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능력 있고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유대인을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남보다 먼저 뭐 더 갖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유대인 이방인을 신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이 핍박을 또 받은 역사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은 역사도 있고 그 핍박과 저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오늘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약간 뜨끔뜨끔하고 우리 속에도 분명히 안 좋은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6: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7: 기막힌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기억해야 할 기막힌 은혜를 깨닫기 위한 질문
6: 타임.
8: 지금 저는 뗄감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하겠습니다.
9: 예, 하나님은 혈통을 따지지 않고 구원하신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참 특이하게도 혈통, 가문, 학연, 지형까지 다 따지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인 이 기막힌 구원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김광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질문에 기막힌이라고 한 단어가 참 많이 나오네요. 네.

0: 질문이 참 기가 막힙니다.
1: 그 질문에 네. 기가 막히게 더 덧붙이겠습니다. 네. 기막힌 구원 역사를 경험한 기막힌 성경 인물들 몇 사람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기막히게 소개해 주십시오.
1: 기막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0: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들 또 폐하리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먼저 질문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있냐? 문벌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이 너희 같은 자들을 붙잡아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 안 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소망이 있습니까?
3: 김 목사님 빼고
2: 기막히네.
0: 여기에 그 하나님의 굉장히 큰 자비하심. 그런데 이제 여기 등장하는 표현을 보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폐하려 하신다. 표현이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들을 그렇게 꺾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네가 지금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비참한 삶의 조건이라도 내가 내 일을 하기에는 그거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문이나 능력이나 지혜나 내 삶의 조건을 보고 자꾸 우리 자신을 하나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내 인생의 결과와 열매가 왜 이것밖에 없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일하심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픈 이야기들을 쏟아놓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함께 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말씀 가운데 각자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는 아 이런 삶조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데 전혀 방해거리가 되지 않는구나 그런 사실들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막힌 그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저는 구약 성경에서 볼 때는 루트 있잖아요. 루시 제일 그 모압 여자 루시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제도 고엘 제도를 통하여 또 보아스를 통하여 또 결혼을 해서 자기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 온전케 되어진 그 과정들을 통하여 또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또 진행되어지잖아요. 아무런 보잘것없었던 이방 여자 룻. 이 룻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의 경륜을 보면 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말로 크구나.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도 붙잡아 그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1: 정말 기막힌 답변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아직 우리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민족, 족속이 있잖아요. 아직도 막 드론 띄우면 막 쇠창살 막 날리면서 정말 몰라가지고 그런 우리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방인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권호 목사님?
4: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쫙 그 크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개인과 언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우리 인류의 대표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인류가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점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선택받은 방식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키워나가는 방식인데 그때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점점점 하게 되고 열두 지파가 서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그 역할 열두 지파 이스라엘이 돼서 강하게 이 자신감 그리고 또 그것이 교만함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느냐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열두 제자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역 혈통의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은 지역과 혈통을 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새로운 이스라엘의 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용어보다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성도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 이런 새로운 용어를 썼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브라함

0: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믿어요. 이런 것을 저는 학문적으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믿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이제 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으니까 김관선 목사님 같은 분도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같은 분 다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최선만 다하자 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세상의 멸망은 질병이나 전쟁으로 단순하게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멸망은 복음이 끝까지 들어갔을 때, 그 반응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1: 아멘.
2: 이스라엘을 복음의 땅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인정하면 진짜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는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지영 목사님.
3: 이스라엘을 복음의 땅끝이라 그런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황이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계속해서 큰 방향으로 보면 동쪽으로 간 복음도 있어요. 네스토리우스 파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간 기독교도 있고 경교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그쪽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저 그 경주 이쪽에 보면 우리 기독교 그때의 흔적이 있죠. 학문적으로 정립될 만큼은 없지만 근데 기독교의 주류는 계속 서쪽으로 갔어요. 또 이제 뭐 북쪽으로도 가죠. 뭐 유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계속.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왔고 그래서 지구가 동그라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끝까지 가면 이게 이제 땅끝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역사를 말씀드리면 제가 뭐 기독교 2000년 역사 몽땅 다는 모르고 근데 제가 공부한 1600년대 1700년대 그때에 있었던 진지한 신앙인들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두 개가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금 연관해서 얘기하는 건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 결국은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1600년대 1700년대까지도 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요즘도 뭐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고 봤는데 로마 카톨릭의 멸망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타락했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세상이 끝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날 이제 땅 끝이라 그러면 지리적으로 어디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복음화율이 5% 미치에요. 뭐 3% 몇 프로?
2: 네, 2.7%.
3: 2.7?
2: 네, 네, 최근에.
3: 그러면 보통 복음화율이 5%가 안 되는 거를 우리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 중고등학생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땅끝은 어디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그때가 올 거라고 저는 봐요.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런데 땅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서 거기까지 가면 거기다 이거는 너무 단순한 생각이고 너무 도식적이고 그래서 땅끝은 우리의 삶에 어디에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0: 성교에서는 복음의 핵심, 복음서 그리고 어떤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이 그들의 언어로 전해진 것의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몇 퍼센트 남았다 그런데 이 지역에 몇 년도까지 복음서가 전파가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번역이 돼서 그들의 언어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의 끝으로 가고 있다거나
3: 중요한 관점이죠. 네.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니까
4: 목회적 측면에서 보면 땅끝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천지백갈입니다.
5: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우리

0: 우리가 자꾸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것 같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이 될 때는 없는지 걱정도 됩니다.
1: 내 안에 구원받지 못할 유대인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또 속성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목사님들께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기막힌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 중에 나는 이 경우와 같다라는 게 있으신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저는 침례교 목사잖아요. 그리고 꼬마 때부터 침례교회를 다녀가지고 한평생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단한 번도 타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 하면 침례교회예요. 제일 아름답고 제일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제일 온전한 교회는 침례교회죠.
3: 동의합니다.
4: 네네.
3: 멋있다.
2: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어요. 우리 저희들은 유아세례를 안 합니다. 애들이 무슨 철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부모님의 신앙에 근거해서 아이들한테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이 너무 옳고 절대적인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처럼 저는 그렇게 젊은 시절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저희들 교회론이 민주적 회중정체예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더 권한과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 오브 댐이에요. 그 교회론이 제일 성경적인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에게 막 엄청난 자부심. 그리고 이게 심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단은 침례교밖에 없다. 이런 망상 속에 시간을 보낸 적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 유대인의 속성 같아요. 제 안에 조금 좀 그런 경향들이 많았고 이제 철이 들고 목회하고 다른 교단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고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교단과 목사님들이 너무 많다.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 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안에 그 있는 인물들 중에 저하고 제일 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기막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세리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하나부터 열까지 제 인생 가운데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기본적인 어떤 삶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거나 온전했거나 그런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셔가지고 말좀 잘한다는 거 그거 하나 귀엽게 보셔서 그거 붙잡아서 하나님 일하시는 어떤 부분에 저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리고 내 모습을 자랑하거나 나타내거나 높일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게 지금 한 51살 정도 되니까 진심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그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3: 제가 공부한 신학, 이게 고정관념이 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내 자신의 자존심 또는 내 자신의 어떤 남보다 더 나은 어떤, 이런 의식하고 연결돼서, 성경 해석이든 신학이든지 이러면 이게 또 이제 고정관념이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설교 준비를 위해서 보지 않고, 되도록이면, 설교는 나중 문제고, 그냥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먼저 보고, 설교 준비는 그 다음에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늘 처음에 이제 비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가진 신학적 지식이 선입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가진 신학적 지식, 목회 경험 또는 다른 사람을 가르쳤던 이런 모든 거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를 늘 드리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욥 하나님이 야, 이런 사람 없다. 근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욥은 동방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게 분명해요.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인데 또뭐 우리 하나님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대표적으로 표본적인 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세주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

0: 예, 예물을 가지고 가장 먼저 경배한 분, 물론 목자들도 왔지만 동방박사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들은 그걸 알았잖아요. 근데 동방박사 세 사람 다 글자 그대로 동방에서 온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어떤 형태로든 특권의식, 그거는 반기독교적이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욥하고 동방박사를 생각하면, 그렇지. 유대인, 이방인, 이런 인간적인 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재밌다. 진짜 너무 재밌다.
2: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꼭 끝나기 10분 전에 오는 애가 있었어요. 우리 여자 청년들 만나려고. 엄청 또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도 되게 느끼하면서도 좋았어요. 전사님, 저 왔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아주 느끼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름져. 그래서 제가, 야, 너좀 일찍 와라. 근데 걔는 참 인내가 있었어요. 진짜 1년 내내 그때 왔어요. 한 번은, 야, 너 이러려면은 교회 오지 말라고. 너는 성도가 아니고 너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 속으로. 정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얘는 안될 것이다 하고 이제 군대 가고 유학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좀큰 교회였는데, 교회 안내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사람은요, 목소리 만들어서 딱 알아요. 얘 느낌입니다. 딱 보니까 그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교회 여기 왔냐? 찬양대가, 성가대가 한 50명 되는 교회예요. 너왜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 저 사실은 목사님이 군대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 찬양대에 속해 있습니다. 네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내하면서 잘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목소리를 있잖아요. 베이스를 하는데 기름지더라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누가 누구를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저는 저를 보면 알겠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 누구를 안 된다고 하냐. 그 친구가 저 오늘 생일인데 메시지도 제일 먼저 보냈어요.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성금은 안 됩니다.
3: 교수님, 그 선물 안 보내면 가짜입니다.
2: 아멘입니다. 귀하십니다.
4: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다 있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또 되갚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시청자 질문 타임. 네.
1: 자, 열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한상대 님이 주신 질문이에요. 교회 지체들에 대해 섬기려면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낮아져야 될까요?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이 낮아지는 게참 쉽지 않은데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좀 이렇게 따뜻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또 그런 수준을 넘어가지고 화나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많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개나 소로 말하잖아요. 속으로. 그죠? 그런데 인간이 개나 소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게더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라는 거. 그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꼭좀 마음에 담아두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만큼 참아야 되냐. 그 앞에서 참아야 되는 그 무한의 깊이는 끝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대로 또안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또 넘어졌을 때 다시 이 근본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살면 된다는 거. 그런 말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4: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모범

0: 나만 보면서 조금이라도 닮아간다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 하시다가 또 성경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거나 사연 또 나누고 싶으신 분들 올포원 앞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진솔하고 따뜻한 답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마음 편하게 질문들 보내주시고요.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기막힌 구원, 유대인과 이방인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1: 눈물 나는 은혜죠.
2: 저는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Amazing grace.
3: 그냥 가장 평범한 단어인데 감사, 감사하다. 그래.
0: 네. 자, 시청자 여러분에게 기막힌 구원은 어떤 의미이신지 생각해보는 시간 함께 가지시면 좋겠고요. 오늘 끝인사도 은혜로 마치도록 하죠.
4: 네, 기막힌 구원받은 사람답게 기가 막히게
5: 전도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시간
6: 올포원.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

0: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랫동안 지낸 아이들이 사투리를 배운다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세대를 초월하는 수많은 우리말의 보물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쓰는 말 중에는 아이가 알아두면 좋은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규택의 말이 예쁜 아이, 말이 거친 아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월요병이라는 그 말이 있을 만큼 이 월요일 아침은 정말 쉽지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매번 힘들어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매주 어쨌거나 변함없이 마주해야 하는 이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덜 힘들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스스로를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을 이제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아침에 딱 마시는 걸로, 또 어떤 사람은 가벼운 산책으로 혹은 좋은 노래 한 곡으로 딱 기분 전환을 시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행동인데 금방 기분 전환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내 기분을 리셋하는 나만의 방법 하나쯤 어떻게 좀 있으실까요? 그 방법들과 함께 자 6월의 이제 마지막 주 월요일 힘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이

2026년 6월 29일, 6월의 마지막 월요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아, 월요병 시달리시는 분들, 호소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계실 텐데, 아, 오늘 유난히 피곤하네요. 눈이 지금 반쯤 감긴 채로 전철 타고 출근 중입니다. 반가워요. 우리 봄보로봄님도 와주셨는데. 그치. 보통 많은 분들의 모습이 지금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눈이 한 반쯤 감기고. 또 목적지에 잘 내리시면 좋겠어요. 월요병 타파 0005번님. 아침에 샬시 듣기? 답정너 느낌으로 이했다? 라고 탁 주셨, 아, 이렇게 또 이했다 주시면 저희는 냉큼 받죠. 아침에 잠 깨기 위해서 월요병 타파 샬롬 CCM 듣기. 아, 너무 좋습니다. 내 기분을 좀 이렇게 리셋하는 작은 방법.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좋죠. 예, 월요일을 잘 또 맞이하는. 저는 사실 월요일은 오늘도 그랬지만 알람 설정해 놓은 것보다 먼저 눈을 이렇게 떠요. 약간 이렇게 긴장 상태로 이렇게 주일 저녁에 자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늦잠 자면은 이제 큰일 나니까. 방송 사고니까. 예. 그래서 보통 월요일은 더 눈이 일찍 떠져요. 예, 알람보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다시 누워요. 다시 눕는데 창문을 엽니다. 예. 제 침대 옆에 바로 이렇게 창이 있어서 창문을 열면은 이제 막 새들도 막 지저귀고, 그리고 아침 바람이 솔솔 또 이제 불어온단 말이죠. 예. 그걸 느끼면서 천천히 이제 뇌도 좀 깨우고, 그리고 한 2, 3분 되는 그 시간 동안 또 한 주간을 또 주님께 맡기는 기도도 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여유롭게 아침 한 주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몽돌님은 월요병 극복 방법. 조금 더 일찍 출근하기. 한 손에는 노란색 커피 믹스 종이컵 들고 라고 남기셨는데 약간 저랑 비슷하시네요.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막 치여가지고 예, 헐레벌떡 하는 것보다는 그럼 진짜 정신없죠. 조금 더 일찍 아침을 열고 시작하는 것도

마지막 또 마무리하는 느낌도 좀 있고 그래요. 예. 이번 한 주도 잘 좋은 곡들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우리 샬씨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누면서 채워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월요일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들 뭐 사는 얘기 다 좋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남궁송옥 레마 사랑의 답함.

글로리아 예수찬양 선교단 이하루도 들었고요. 이승철 피처링 범키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그리고 남궁송옥 레마의 사랑의 답함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청신한 공기님이 주말 내내 늦게까지 놀더니 월요일 아침 꼼짝도 안 하는 첫째 딸 모습에 한숨이 나오려던 찰나 어머 이 곡이 흘러나오네 사랑의 답함 제 마음을 좀 다스리게 됩니다. 윤동주 시집 후기예요. 평소 순수 문학책은 전혀 안 보는 남편이 서시가 가장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시여서 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온 가족 한참 웃었네요. 라고 우리 청신한 공기님도 또 사연 주셨고 선유님 근데 아침마다 에너지가 좋아서 샬시로 매일 아침 시작합니다. 수요일 저 회사에서 발표 있거든요. 아침에 어떻게 긴장 풀까 걱정했는데 그냥 평소처럼 샬시로 오면 되겠어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기셨어요. 예. 발표 뭐 자리는 언제나 좀 떨리죠. 예. 두근두근합니다. 예. 심지어 그 20년 가까이 방송을 한 저도 어떤 발표회, 행사 앞두고서는 약간 이렇게 두근두근 긴장감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이런 약간의 어떤 긴장감이 오히려 각성 효과를 줘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나치게 떨면 좀 곤란하겠지만 약간의 긴장감은 오히려 좋아요. 예. 그러니까 떨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잘하실 겁니다. 예. 심호흡. 예. 이렇게 발표 전에 숨도 좀 고르고 예. 따뜻한 물도 좀 마시고 입술 마르지 않게 입 안 마르지 않게 예. 따뜻한 물 립밤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바르시고 하시면 조금 도움 되실 거예요.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선유님. 꿈이룩님은 저 월요일은 새벽 5시에 출근인데 출근해서 보니까 어머 제 신발을 양쪽 다른 걸로 신고 온 거 있죠? 차에 신발이 마침 있어서 갈아 신었는데 한바탕 웃었습니다. 예. 여유로운 새벽이었는데 예. 그 분리배출할 정도로 여유 있었어요? 라고 당기죠. 아, 인간적이다. 그죠? 여유롭게 아침에 뭐

거 다 하고. 그랬는데 신발은 짝짝이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예비 신발이 있어서 다행이고요. 굉장히 일찍 출근하시네요. 새벽 5시면은. 화이팅. 닉네임이 화팅제인님. 출근길에 훈디 방송 시작하고 한 20분 정도 듣다가 회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버스 타고 한 6시 10분쯤부터 들으면 살짝 중복되면서 좋네요. 출퇴근에 함께하니 친한 느낌? 크크크 하셨는데. 저희 조이포유 채널 개편 이후로 한시적으로 저녁에도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데, 재방송이라 약간 김 샌다.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녁 6시에도 멋진 프로그램이 잘 또 준비돼서 론칭될 수 있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 1인입니다. 예. 감사드려요. 화팅제이님, 화이팅! 우리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께서 조금 피곤하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회사 도착해서 사무실 들어가기 전 마음을 다잡고 화이팅합니다. 오늘부터 4주간 그 실습 나가는 딸, 또 1년 이상 사용한 작업실을 오늘 정리하는 아들, 또 모처럼 월차 내고 교회 집사님들과 서울 나들이 떠나는 아내도 모두 모두 응원하면서 우리 샬씨 가족도 화이팅! 오늘도 샬롬 하셔요! 라고 남기시기도 했고요. 리브가님도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작은 별빛님은 엄마를 2주 전 천국으로 보내드린 후 처음 맞는 엄마 생신이에요. 매년 엄마 생신마다 축하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6년간 매일 엄마와 샬씨를 들으며 월요병 피곤 타파하곤 했었는데 선물 같은 아침들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품에서 편안하게 계실 엄마께 많이 사랑하고 또 엄마 딸이라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샬롬! 이라고. 아이고, 방심하다가 그냥, 예, 제가. 되게 어머님이랑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신 우리 작은 별빛님이신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님 곁에서, 예, 우리 고하나님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예, 분명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또 만날 그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맡겨주신 일상들 열심히 잘 또 살아내면 좋겠고요. 예, 쉽진 않겠지만, 그쵸? 예. 아이고, 오늘 또 어머님의 생신이어서 더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예, 어머님은 응원의 또 마음으로 엄마 미소 지으며 바라보실 겁니다. 예. 그래요. 김도현, 송영주. 이 곡 듣죠? 오직 주만이.

6살 조윤, 유치원 가기 전에 찬양 너무 듣고 싶다고 신청해달래요. 살아계신 주, 율동도 하며 월요일 시작하렵니다. 7756번으로 청하신 곡. 윤아, 들었니? 유치원 가기 전에 신청하신 곡. 위러브 살아계신 주였고요. 에이맨의 우린 언제나 에이맨. 이 곡 듣고 CCN 캠프 생각나요. 우리 박성국 DJ 잘 계시죠? 많은 분들이 또 안부를 물어와 주십니다. 지금 나오는 찬양 반가워서 문자 보내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캠프에서 듣던 곡인데 라고 남기셨어요. 성경님 보고 싶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예. 항상 이제 밤에서 심야 시간대 DJ를 오랫동안 하셔서 좀 밤이 예. 좀 가족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아마 딸들도 잘 챙기고 그런 좋은 시간 보내지 않으실까 싶어요. 예. 그리고 김도현 송영주의 오직 주마니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깐순이 도리맘님께서도 와주셨고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 화이팅! 예. 응원 사연 주셨고 당신은 꽃님 여유롭게 시작한 훈디가 좋네요. 전 아침부터 막 달렸는데. 근데 지하철 놓쳤고요. 15분 기다렸고요. 지각에 땀까지 났는데 모기에도 물렸어. 아, 피곤해요, 훈디. 아, 이거 삼중고네. 어? 지각에 땀까지 흘렸는데 울고 싶은데 모기까지 무네. 아, 요놈의 진짜 모기. 아이고. 월요일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쁜 신집사님께서는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의 아내분과 함께 서울 나들이 가는 이쁜 신집사입니다. 저에겐 오늘 월요병이 뭐예요? 그게 먹는 건가요? 완전 설레고 설레는 날입니다. 전 거의 한 진짜 100년 만에 서울 나들이 가거든요. 완전 기대가 됩니다. 성수동 빵 투어 할 예정인데 추천 좀 해주세요, 훈디라고 남기셨어요. 예. 저... 그 성수가 진짜 뭐 굉장히 힙하고 뭐 팝업 스토어 이런 데도 많고 근데 저는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20대 때 군대 제대하고 그냥 어떤 용무가 있어서 간 이후로 25년 가까이 간 적이 없습니다. 성수를 저는 파주를 잘 알지 성수는 잘 몰라요. 예. 성수동 빵 투어 예정이신 분 계시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굉장히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라 지금 굉장히 좀 벅찬 마음, 설레는 마음

안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찰씨 가족분들 중에 성수 내가 좀 알지, 성수 좀 꽤지 내가 하시는 분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우리 프리지아님도 훈디 오랜만에 왔어요. 건강 이슈로 갑작스럽게 퇴사해서 다시 들을 수가 있게 됐는데 휴가 쓰고 지난 금요일 이제 마지막 출근했고 오늘 출근 시간에도 눈이 번쩍 떠졌지만 아, 나 이제 출근 안 하지 하는 어떤 안도감도 있지만 좀 서운함도 있습니다. 잘 건강 회복하고 좋은 곳 이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훈디 목소리 들으러 올게용 이라고 남기셨는데 예. 저는 뭐 변함없이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편할 때 놀러 오셔요. 강찬의 이 곡 듣죠. 은혜.

이정림의 복된 예수였고요. 강찬의 은혜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 옹기장이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듣죠. 2부에

0: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칭찬에 정말 무색합니다. 남의 단점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죠. 3대 10일 법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칭찬과 장점은 3단계밖에 퍼져나가지 않지만 단점과 안 좋은 말은 11단계까지 퍼져나간다는 거죠. 켄 블랜차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중 일부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기가 걸으려면 2000번은 넘어져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은 사람에 넘어지고 일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것 하나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롤러코스터엔 안전바가 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는 안전바가 메어져 있습니다. 2000번 넘어진다 해도 주저하지 말고

0: 롤러코스터를 즐기세요. 개그맨 김국진 씨의 말이었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나의 눈이 뜨이고 나의 입이 말을 하고 나의 손과 발이 움직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때로 어렵고 좌절된 순간을 만날 때 언제나 나의 안에 계셔서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흐트러진 것을 다시 정비하며 왜곡된 것을 고쳐 다시 선한 길로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나 대신 싸우시는 아버지의 힘으로 그 등 뒤에 숨어서 평안을 누리며 한 발 한 발 전진하게 하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업무들을 수행하게 하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 있습니다.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1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우리 수박맘님께서 1부 끝난 줄 알았지? 방심한 순간에 뿅 등장하는 훈디. 아, 역시 월요일인 훈돌핀 힘이 팍팍 납니다라고 남기셨는데 1부까지만 듣고 예, 접속을 종료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붙잡으려고. 더불어 또 월요병 타파하는데 같이 소리를 내서 찬양하는 것만큼 또 좋은 방법도 없지 않나 싶은 마음에 난입해서 같이 고백해 보았습니다. 9439번님도 와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닉네임이 SOOS. 수스인가요? 훈디, 시드니에서도 매일 출근길에 듣고 있습니다. 꺄! 너무 좋아! 라고. 고맙습니다. 시드니 애청자님. 아, 그리고 아까 1부에 성수동 나들이 가시는 우리 애청자님,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핫플인지 좀 소개해달라고 사연 주셨었는데, 클레란스님 국제 정원 박람회가 성수 근처에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정보 주셨고, 닉네임 백합님은 성수 ETF 베이커리 추천해요라고 또 남기셨습니다. 다 모르는, 저는 다 모릅니다. 이런 곳들이 있다고 해요. 닉네임 코스모스님은 저희 집은 매일 새벽 모기와의 전쟁 중입니다. 매일 아침 월요병처럼 남편은 오늘도 반쯤 감긴 눈으로 출근했어요. 유유라. 아, 모기가 윙 하면은 잠못 자죠. 잡을 때까지 아, 신경이 쓰이니까. 또귀 주변을 날아다니는 그윙 소리는 어찌나 그 크게 들리는지. 아, 어떻게 잡으셨나요? 이거 뭐 끈끈이라도 뭐 설치를 하든지 모기향이라도 피워야 될것 같은데. 예. 근데 모기도 모기지만 요즘에 그 러브버그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나 활개를 치고 사실 뭐 도심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와 지난 토요일에 저 이제 사회인 야구하러 그 야구장 근처에 갔는데 거기 이제 나무가 많거든요. 숲도 있고 거기에 정말 와. 입 벌리고 가면 입 안으로 그냥 들어올 정도? 정말? 예. 너무나 활개를 엄청나게 치니까, 아, 좀 움찔하게 되는 건 있더라고요. 아, 러브버그, 사실 익충이라고 하죠. 예. 얘네가 뭐 생태계에 좋은 영향도 끼치고 알겠는데, 아, 일단 좀 너무 많으니까 움찔하게 되는 건 있습니다. 예. 러브버그. 우리 양갱님도 오셨는데요. 어제 저희 교회 저녁 예배 때 CBS 사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 어머, 정말. CBS 관계자들도 많이 오셨기에 혹시 혼디도 왔나? 하고 두리번 두리번 했다는. 아, 그러셨구나. 예.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CBS 우리 일행들을. 나이영 우리 사장님이시거든요. 예.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으며 CBS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방송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적은 액수지만 저도 정기 후원자가 되기로 했어요. 훈딜 포함 CBS 모든 사원들께 좋은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 주셔. 고맙습니다. 제가 잘, 사장님을 제가 또, 만날지는 못하지만. 바쁘시니까, 공사 다망하시니까. 그래도 어떻게 뭐 복도에서라도 마주치게 되면 우리 양갱님의 이 사연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영이 부르는 이곡 듣죠. 오늘을 살자.

3데이즈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현아인 맘님도 며칠 전에 듣고 싶었던 찬송 오늘 듣네요 좋아해 주셨고 단오월 10에 내가 매일 기쁘게 한부영 오늘을 살자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깡은주님도 와주셨고요. 황태규님, 황태규 아빠님이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문자 9244번으로 훈디 혜영 작가님 저희 집은 엘베가 없는 4층인데 폐가전 내놓느라 네 번째 왕복하는 순간 띠용 현기증이 나면서 막 쓰러질 것 같은 거 있죠. 그때 샬시 1부 끝곡으로 전투력 상승하는 노래 메들리가 나오는 거 있어요. 훈디까지 합세해 삼께 부르니 정말 호랭이 기운이 솟아나서 무사히 짐을 다 1층에 내려놨습니다. 오늘 공복 유산소 샬씨 덕분에 다 때렸지 말입니다. 고마워요. 라고. 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현기증까지 막 어우 어질어질하던 그 순간에 아 진짜 도움이 됐어요. 메들리 곡과 저의 가세가 도움이 된 거 맞나요? 진짜 아 다행입니다. 호랭의 기운까지 나고 샬씨 왕파워까지 다 흡수해서 야, 그러면은 왔다 갔다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다리가 후들후들하죠 진짜 이러면은 예, 어질어질하고 산소까지 공급해드리는 샬롬 CCM 예,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 아, 또 힘이 되네 또 으스니님께서는 훈디 오랜만에 왔죠 요즘 정신이 없어요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느라 개척교회인지라 하나하나 다 모두 손으로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이 가난한 저희 교회 찬양 가사를 전지에다가 한자 한자 적어야 진짜? 그 궤도에다가 진짜 전지 탁 해갖고 적는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만 있으면 진짜 그 무료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고 그냥 스크린에 쏘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진짜 작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도 안 힘듭니다. 율동을 영상으로 보면서 배우는데 하나도 안 힘들고 정말 신기하죠? 빨리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저도 뭐 왕년에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여름 방학 되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가위질, 또 풀칠, 양면 테이프 뭐 붙이고 그 성전 꾸미느라 성전 미화하고 또 프로그램 그 교보제 이런 거 하느라고 정말 뭐 많이 저도 했는데 예전에 진짜 저 20살, 21살 때는 그 OHP 필름 같은 데다가 진짜 적기도 했어요. 예. 손으로 수기로 적곤 했는데 저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희도 컴퓨터 활용해서 했거든요. 아, 이거 참. 아, 요런 프로그램 우리 선물 있으면 드리고 싶다. 진짜. 예. 으스니님 화이팅. 우리 아이들과 좋은 또 여름 행사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김주영의 비추어라 그리고 트루바의 축복하노라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이어드립니다.

아내는 순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순대 한 봉지를 사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작지만 큰 기쁨을 나누는 기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 같은 일을 통해 큰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기적 같은 기적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작지만 크게 기뻐하는 순간에서 옵니다. 아픔도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서류 정리를 하다가 손톱 밑을 다쳤습니다. 살짝 스쳤는데 칼에 베인 듯 많이 아팠습니다. 세수할 때도 불편하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때도 불편했습니다. 작지만 큰 아픔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내 몸을 괴롭힐 수 있다뇨. 작지만 큰 기쁨이 있는가 하면 작지만 큰 아픔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큰 기쁨이 행복을 준다면 작지만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염두에 두고 배려하며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편에게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했던 작은 자랑이 주변 사람들에겐 큰 아픔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작지만 큰 기쁨이 있는가 하면 작지만 큰 아픔이 있습니다. 작지만 큰 기쁨을 발견하며 사는 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작지만 큰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삶의 태도가 남에 대한 배려의 시작입니다.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창문 들었고요. 앞서 포유의 말과 혀로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곽추환 목사님의 칼럼 작지만 큰 기쁨, 작지만 큰 아픔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작지만 큰 기쁨이 행복을 준다면 또 작지만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마음,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럴 때에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어요. 우리 서권장님, 오늘 제 아들이 칠성부대 제대 후에 첫 동원훈련 받으러 가네요. 몸 건강히 잘 다녀와 라고 남기셨는데, 아, 동원훈련. 동원훈련은 그거예요. 이제 제대하고 나서 부대에서 한 2박 3일 정도 거기서 자고 먹으면서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동원훈련. 아, 저는 동원훈련을 기다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제대하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군대에서 그냥 뭐 짧게 다녀온 훈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병영 체험 비슷한데 그것보다 훨씬 물론 이제 강도도 높고 제대로 하는 훈련이지만 저는 좀 동원훈련을 기다렸던 일인입니다. 예. 잘 다녀오시고 이게 사격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아, 실력 녹슬지 않았어.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하이 곰돌이님께서도 와주셨고 우리 남편이 이제 7월 1일부터 본사 출근을 하게 돼요. 우리 삼냥이들이랑 마누라는 상하이에서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날마다 힘주는 배경음악 샬씨 고마워요. 라고 우리 상하이 곰돌이님도 와주셨네요. 예. 브라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프리미엄 반주기 전문 기업 엘프에서 드리는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월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제니시 기쁨으로 줄게 전하며 물러갑니다. 문혜영 작가 함께 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단거리 육상의 신기록 제조기라고 불렸던 칼 루이스는 끝까지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m 경주에서 힘껏 달리다가도 80m 지점에 오면 항상 씩 웃었다고 해요. 나머지 20m는 웃기 때문에 더 잘 달릴 수 있다면서요. 모든 것은 즐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웃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요셉 차소화의 나와 세상은

0: 살리는 착한 웃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우리가 보낸 지난 한 달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이 여름을 보낼까 걱정스러운 한숨이 먼저 나올 때, 주님이 맡겨주신 한 생명을 기억하게 하소서. 힘겹게 이 여름을 보낼 이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김요한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교수 성가단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온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지금 있는 곳에서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박경신과 신동호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죄짐에 눌린 사람은 경동교회 성가대의 찬양이고요. 그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385장을 소망교회 성가대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김인희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라토리오 합창단이 부른 주께서 문에 오셔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찬양 두 곡 함께합니다. 먼저 신혜숙님께서 정하신 김관호의 여정 들으시고요. 유동근님께서 청해 주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양아인의 음성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네,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이요한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으로 평화의 기도 엘 여성 합창단의 곡을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러브의 찬양을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세환의 음성으로 천국에서 만나보자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9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오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고 부르며 그곳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생각지도 않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도망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이 광야와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광야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걱정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노형건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만세 반석이신 호산합창단의 곡 전해드리고요. 김지환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배상시님께서 여러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 곡을 보는데 왠지 반갑더라고요. 박정아의 이유 보내드리고요. 어모키님께서 청하신 찬양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아가의 곡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두렵지 않은 척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 강하게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이다.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다. 남들에게 많은 것을 받았고 나도 조금쯤은 돌려주었다. 나는 읽고 여행하고 생각하고 썼다. 무엇보다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각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었다.

올리버섹스의 고맙습니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행복이 아닐까요?

새 찬송가로 오면서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로 제목이 조금 바뀌었죠. 김구삼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이미경의 감사 찬송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지선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5천만 붉은 악마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저소년제와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9: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시작되니까
8: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0: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크록스의 주님의 사랑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낯을 가리다가도 조금만 친해지면 자기가 먹던 과자를 쓱 내밀 때가 있습니다. 과자 하나가 마음을 건네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웃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문 앞에 놓인 작은 과일 하나가 옆집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어주니까요. 음식을 나눈다는 건 마음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 헛헛하고 허기졌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 밤 CCN 캠프가 차려둔 찬양과 은혜의 식탁 앞에서 다 함께 마음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훈제 계란 프로젝트 이마란의 음성으로 귤이 있어 감사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같은 음식을 나눈다는 것, 같은 시간을 나누는 일일 거고요. 같은 식탁 앞에 앉는다는 건 서로의 삶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일이겠죠. 그래서 식구가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자주 식탁에서 만나셨던 것,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외로운 이들과 함께 앉으셨고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셨죠. 우리 음식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그렇게 오늘 풍성한 나눔의 삶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 유산균
0: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잎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홀리원 임성규 식탁의 기도 날마다 우리에게였고요. 또 나들 예수원 가는 길 앨범에서 전해드린 밥상이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면 CCN 캠프 가족 여러분 혹은 식구 이런 표현을 정감 있게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식구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6월 한 달 건강한 음식 잘 드시면서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 내일 이틀 남겨두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2시간이 채 남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뭐 먹는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실은 굉장히 뭔가 인생에 삶에 깊이 있는 그런 철학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데요. 오늘 이렇게 먹는 얘기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에는 저희가

준비한 빵빵한 퀴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맛있는 선물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도 하시고 CCN 캠프도 주변에 널리 널리 알려주십사 마련한 코너가 있는데 오늘은 뭐 먹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실은 밝은 달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오늘 달이 너무 예뻐요. 밤하늘이 너무 좋아요. 심지어 평소의 달 색깔과는 조금 다른 약간 붉으스름한 그래서 스트로베리 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렇게 예쁜 달을 바라보면서 퀴즈 예뻐지는 CCM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뻐지는 퀴즈라서 저희가 오늘은 선물을 화장품 선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시간이 이제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첫 곡부터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퀴즈가 어렵게 냈어요. 지난번은 너무 쉽게 내서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자 먼저 해외 CCM을 두 곡 듣고 시작을 할 테니까 빨리 주변에 주파수 맞추라고 CBS 서울 표준 FM은 98.1로 들으실 수 있고 각 지역 CBS 표준 FM 혹은 레인보우로 함께 하시면 되니까요. 조이포유로도 동시에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은 빵빵한 퀴즈 아닙니다. 예뻐지는 CCM 퀴즈에 참여를 해주세요. 수프로님께서 신청곡 캐스팅 크라운스의 At Your Feet 남겨주셔서 이곡과 함께 Seek E First를 준비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잘 알려진 찬양이죠. 카렌 레퍼티의 곡을 이어서 두 곡 듣고 오늘 퀴즈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마련하는 빵빵한 퀴즈.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예뻐지는 퀴즈로 화장품 선물 좀 넉넉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굉장히 난이도를 좀 높여봤습니다. 들려드리는 세 곡의 찬양을 듣고 찬양에 등장하는 이 찬양의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각각 한 사람씩 세 곡을 전해드리니까 세 명이겠죠. 이 세 사람은 누군 남자, 누군 여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같은 성, 그리고 한 사람은 다른 성, 이렇게 해서 그 중에 다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곡을 들으시면서 누구까지 정확하게 써주시면 당첨되실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을 테마로 만들어진 찬양곡 세 곡을 듣고 그 중에서 정답은 다른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을 찾아주시는 게 첫 번째 정답이고요. 정확하게 각각 다른 이분들의 이름까지 써주시면 조금 더 당첨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다른 한 사람만 쓰셔도 상관없다는 것. 재미있게 답을 써주시면 역시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꼭 이 선물을 받아야만 하는 어떤 절절한 이유를 써주셔도 좋다는 것. 엄청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 자, 첫 번째 곡이 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꿈을 안고 사는 많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론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언덕 너머에 있는 당신의 놀라우신

아기들 목소리 귀여워서 거기에만 푹 빠지시면 아니 아니 되옵니다. 두 번째 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어렵다는 여러분들의 칭얼거림이 게시판에 계속 쌓이고 있지만 상관하지 않고 오늘 문제 난이도는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곡까지 들으셨고요. 레인보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조금 더 힌트를 받으시는 거죠. 선곡이 밑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스피드, 여러분들 3분밖에 안 되는 곡이에요. 이 곡을 들으시면서 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혹은 레인보우로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기다릴게요.

문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지금 곡이 나가는 동안 정답을 쓰셔야 되는데 이 마지막 곡이 3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곡이라 생각보다 기권자가 기권입니다 라고 쓰신 분도 계시고 정답은 에스더를 맞추시면 되는 거였어요. 먼저 새 성경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노래한 세 곡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까지 다 맞추시면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지만 정답은 성이 다른 한 사람. 그런데 문제를 다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답에 에스더를 빼놓고 요셉, 에스더, 심지어는 호세아라고 쓰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정답은 에스더를 맞추셨어요. 걱정은 되지만 에스더를 맞추셨지만 호세아를 틀리셨기 때문에 하박국이었죠. 네, 하박국 3장 17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Y팀 곡을 들으셨고요. 두 번째는 민족을 구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서 오늘 예뻐지는 퀴즈에 딱 어울리는 그 정답이신 분이죠. 에스더. 유효림의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보셨어요. 자, 그리고 맨 처음에 들으신 곡은 살짝 헷갈리셨죠? 아이들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서 아이들 목소리만으로도 힐링이 되셨을 것 같은데, 요셉 꿈의 축제 혹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곡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한정수 씨가 부른 곡,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부른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무려 레스케미 화장품을 다섯 분께 드리겠습니다. 오! 다섯 분. 자, 가장 먼저 이분은 어쩔 수 없어요. 1등으로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그림자님께 오늘 선물, 첫 번째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장품 선물 받으실 분은, 아, 이분은 이렇게 너무 재미있게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써주셨어요. 그 9842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분께 드리는 이유는 저는 교회 에스더회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셔서 9842님께 선물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한 분은 문자로 참여를 해 주셨어요. 틀리셨군요. 정답은 요셉. 아, 맞추셨군요. 아, 순간 헷갈렸어요. 정답은 이라고 하시면서 요셉 먼저 등장을 해서 요셉, 에스더, 하박국, 성이 다른 분은 에스더입니다. 방송 들을 수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신 3604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을 더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비공개로 하신 한 분이신데요. 요셉, 에스더, 하박국 선지자, 정답 에스더, 화장품을 받고 싶은 이유, 기미가 많이 있어요 라고 쓰신 산바다님 당첨되셨습니다. 산바다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분 선정해야 되는데, 아, 너무 정답을 너무 잘 맞추신 많은 분들 계셔서, 자, 그래도 한 분을 선정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문자로 주셨는데, 자, 정답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 남자, 에스더의 기도 에스더, 여자,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하박국, 남자, 정말 어렵네요 라고 하신, 그래도 정말 귀 기울여가며 듣느라 힘들었다고 하신 2379님 당첨되셨습니다. 2379님까지 저희 다섯 분 오늘 선물 당첨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월요일 이렇게 오늘은 예뻐지는 퀴즈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6월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2부에서도 조금 선물 넉넉하게 또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사연 예쁘게 써주시면, 그리고 6월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듣고 싶은 찬양 누구랑 같이 듣고 싶은지 써주시면 또 오늘 마음 가는 대로 선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에스더를 맞춰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래서 에스더 하면 또 떠오르는 뭐

조금 전에 들으신 찬양에도 대표적인 이분의 명언이 있잖아요. 이 곡도 역시 에스더를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나의 믿음의 선한 경주를 마쳤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이기도 하죠. 남궁 송옥의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도 오늘은 함께 해볼게요.

홍옥의 죽으면 죽으리라 전해드렸어요. 아, 오늘 퀴즈를 조금 난이도가 있게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봤는데, 다음엔 다시 좀 쉽게 약 올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자, 2부는 코너 진행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그리고 신청곡 마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 확실히 성경에는 남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조금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오늘 퀴즈 맞히시면서, 여성이겠죠? 라고 하신 분들도 계셔서 생각해보니, 그래도 찾아보면 또 여성의 그 노래한 곡들이 좀 있잖아요. 뭐, 이 곡도 대표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커스 워십의 한나의 노래를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십시오. 그 상처를 더 이상 붙들지 마시고요.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용서는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믹 워렌의 행복으로 가는 길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4: 한 학기를 끝낸 학생들의 얼굴들에는 피로와 홀가분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면 캠퍼스 어딘가에서 그 얼굴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 그리고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주었을까? 시대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의 총장으로서 저는 매 학기를 마감하며 이 같은 질문 앞에 겸손하게 서려고 노력합니다. 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세월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지식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지닌 태도, 가치관,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스승에게서 배운 것은 학기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저 역시

0: 돌아보면 제 삶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것은 교과서 속의 내용이 아니라 한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 어른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육은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삶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교육의 신비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배우는 사람의 마음에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일을 대신하게 된 이 시대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저는 그 대답이 결국 인격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정보를 처리하지만 사람은 의미를 만듭니다. 기계는 효율을 추구하지만 사람은 가치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육은 더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더 효율적인 인간이 아니라 더 깊은 인간을 만드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때 교육은 비로소 시대를 이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 교실에서 학생들과 씨름하는 선생님, 그리고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후배들에게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모든 어른들, 여러분이 오늘 심은 씨앗이 우리가 보지 못할 내일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넨 말 한마디, 우리가 보여준 삶의 태도, 우리가 전해준 가치 하나, 그것이 다음 세대를 만듭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묵묵히 씨앗을 심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의 내일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TBS 쇠문을 여는 것은 힘이 아니라 작은 열쇠입니다.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마하나임님께서 입원 중이라 이어폰 끼고 듣고 있어요. 잠들기 전에 듣고 싶다고 하신 박종호 새벽날개. 오늘은 새벽날개 2로 전해드렸어요. 자, 2부에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만나볼게요.

CCN 캠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새롭게 만든 코너로 월요일에는 빵빵한 퀴즈, 오늘은 어여쁜 퀴즈로 진행을 했고 다음에는 또 맛있는 퀴즈, 뭐 건강한 퀴즈 이렇게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CCM 새 앨범을 소개해드리는 CCM 공부방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금요일에는 가끔은 해외 CCM 들으면서 이 곡은 어떤 내용이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재치가 많으신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께서 가사를 소개해 주시며 또 거기에 또 좋은 영어 표현 같은 경우는 좀 이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아주 쉬운 CCM 잉글리시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CCM 새 앨범에서 이분의 곡을 듣고 정말 독특한 음색, 뭐 독보적인 음색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목소리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소피의 주 내 안에 있네. 저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오늘 신청하신 분이 일부부터 여러 분 계셨어요.

그래서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려야지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소피 주 내 안에 인내를 들어보셨고 8183님께서 퀴즈에 신경 쓰느라 눈이 말똥말똥하네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아서 캠프 끝날 때까지 함께 할게요. 거기 있었다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셔서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 거기 있었다로 이어봤습니다. 우리 8183님께는 눈이 말똥말똥 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가끔 이렇게 재미있는 이름으로 선물을 드리는데 눈이 말똥말똥 잠이 안 올 때 저희 준비한 선물 중에 좀 드시면 뭐 특히 이러면은 좀 저거 하긴 하지만 좀 그 갱년기라든지 요걸 지나시는 분들 오춘기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좀 도움이 되신다고 해서 좀 좋은 그런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입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겠죠? 곰취 미세차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일부에 도착했던 사연 중에 1058님께 저희가 또 다정한 기도의 응원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는 참 슬픈 주일을 보냈어요. 지금도 마음이 슬퍼요.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의 전도사님께서 어제 인사를 마지막으로 그만두셨어요.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이제 30개월이 되었고 세례 받은 지는 1년 6개월 정도 되었고 유독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집 탐방을 처음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믿음이 부족한 우리 부부를 위해서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펑펑 눈물을 쏟으며 덕분에 더욱더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항상 곱고 우아한 목소리와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던 어여쁘신 이주희 전도사님 건강 문제로 갑자기 그만두셔서 마음이 많이 슬픕니다. 쉬면서 건강 회복되시고 더 활기찬 모습으로 빨리 다시 만나 뵙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주희 전도사님께 이런 다정한 기도의 마음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심정에서 주시는 흑더덕 진액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는 문자 혹은 레인보우로 비공개 설정하시고 주소를 남기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일부에 그 오늘 어여쁜 퀴즈 CCM 퀴즈에 당첨되신 다섯 분도 역시 비공개로 주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꼭 비공개로 남겨주시고 받으시는 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하나도 빠지지 않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신청하신 곡도 우리 함께 해요. 유은성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오늘은 이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한 곡 더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라를 신청하신 지니오님께서 지금 쌍둥이 육아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 태어난 지 36일째 되었어요. 남편은 자영업자고 시어머님과 육아 중입니다. 괜시리 울적하네요 하셨어요. 우리 이제 막 36일차 아직 좀 조심해서 음식도 드셔야 되고 해서 저희가 맛있는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선물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빵 보내드릴게요. 빵은 그래도 초기라도 좀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육족 마늘빵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지니요님

아,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주소 확인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아, 자, 이렇게 선물 드리면서 찬양도 들을게요. 강찬의 미랄이라고 하셨는데 송승현의 미랄로 오늘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오화평 초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는 주는 나의라는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곡인데요. 진달래 하진님께서 승현군을 위해서 긴 응원사연 남겨주시며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라고 하셨어요.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송지은 맞습니다. 저희 새롭게 하소서의 너무 어여쁘신 패널이시기도 하고 시크릿 맞죠? 예, 그분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이 곡은 4420님께서 신청하셔서 송지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앞서 송승현, 미랄, 또 유은성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찬양 쭉 이어서 함께 보셨어요. 주천사님께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권능이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회개합니다 하셨어요. 상철월드님께서 교회 서머캠프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또 유년부와 중등부, 고등부와 어와나, 사랑부, 또 청년부, 어휴, 제주도까지. 우리 아가들은 교회 영아부실에서.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곡을 우리 아가들의 옹알이로 듣겠습니다.
1: 메고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영이 되고 성령.

찬미워 12세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에요. 내일은 행복한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내일은 물음표로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작가 김태은, 제작 진행의 저는 김은영이었고요. 끝곡은 엘리베이션 워십의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이래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꽃잎 휘날리던 눈부신 언덕, 흐릿한 얼굴, 흩어지나가는 이름 두 자의 안부를 묻고 예쁜 기억만 남겨두었지. 흘러간 시간, 사실과는 달리 그저 우리를 다시 서로를 좋은 사람이란 막연함과 평온 속에 가두고, 아름다운 시절이다, 푸르른 날들이다, 뭉뚱그리고, 오, 바보 같은 시절이다, 외길 하나 돌아가기 멀어진 숲속이다. 싱어송라이터 이규호의 노래 뭉뚱그리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사상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부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지난해 9월에도 지진 피해를 겪었는데요.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호물자와 구호인력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한 명이라도 더 생존자를 구할 수 있기를, 피해가 하루라도 빨리 복구될 수 있기를, 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하늘의 위로가 닿길 기도하며 오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들으셨으리라 믿어요. 정말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길, 피해가 복구될 수 있길, 희망의 끈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길, 또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첫 곡 들었습니다. 지나가 부른 주는 완전합니다 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이어갈게요. 희민 희승 마음님 오셨어요. 샬롬 반갑고요. 복의 근원님께서 벌써 기말고사 시험 마치고 온 남매 그리고 오늘 연차인 짝꿍 지지고 복고 있습니다. 언제든 들려주세요 하신 곡 정은의 너에게. 기말고사가 시작된 학교가 있고 이제 시작할 학교가 있어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더

초조하기도 하고 또 할 일들이 더 많아져서 많아져서 복잡하기도 하고 뭐 이러실 겁니다. 예, 모두에게 힘내라고 정은의 너에게 준비해 놓겠고요. 그 전에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나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정은 너에게였습니다. 찐파랑님께서 매 순간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를 다그칠 때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라고 위로하는 것 같아 감사 기도 드리게 됩니다. 아멘. 노래하는 순례자님 반갑고요.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께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돌보는 어르신이 입원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사하시고 별일 없이 퇴원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면 아무래도 돌보는 분들이 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가끔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르신 빨리 잘 퇴원하시고 별일 없이 또 얼굴 마주보며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님의 신청곡 들을까요? 중력 3.1교회 POP 앨범에서 들려드려요.

허챙이님이 신청하신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연속곡으로 한홍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사랑하오님과 함께 홀리원과 주리가 함께한 세상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지니9250님께서 자리에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찬양. 감사해요. 네, 그 전에 들으신 곡 3.1교회 POP 앨범에서 중녀 들었습니다. 백합님 출석체크 잘 됐어요. 반가워요. 1115번 쓰시는데요. 어제는 늘샘 감리교회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웃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죠. 오늘은 교회 주방 뒤편 그늘에서 교회 밭에서 캔 감자 선별하고 있습니다. 감자가 필요한 분들께 나눔하려고요. 아유. 또 그런 수고를 해주시네요.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하신 곡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고요. 마하나임님의 신청곡 죽게 가오니 옹기장이 조수진이 함께한 곡입니다. 병원에서 계속 검사받고 또 그 결과 기다리고 병원이란 자체가 또 갇혀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너무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조차도 없다는 걸 알기에 더 힘내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두 곡 이어집니다. 먼저 주만 바라볼지라.

옹기장의 조수진, 죽게 가오니였습니다. 배롱나무가 7월 중순이 개화시기거든요. 오늘 출근해서 보니까 나무 윗부분에 분홍 꽃을 피웠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이른 개화를 했나 봐요. 꽃이 100일간 지속된다 해서 백일홍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동백나무님, 이렇게 좀 빨리 피거나 늦게 피거나 하는 모습 보면 걱정되긴 해요. 아, 진짜 이 세대를 잘 지나서 다음 세대에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될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고, 벌써 7월 중순에 피는 건데 보름 정도를 빨리 핀 거네요. 다 때가 있는 건데,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는 건데. 희망은광님께서 오늘 친분 있는 목회자들과 모임이 있다고요. 주기도문 신청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아멘. 신청하신 주기도문은 박종호가 부르고요. 화이트 목사님의 신청곡 언더우드의 기도 오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은이 부른 언더우드의 기도였습니다. 아까 배롱나무꽃 얘기를 했었는데 바람내음님께서 농촌에서는요. 배롱나무꽃이 세 번 피고 지면 추수하죠. 아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블루딱따구리님 찬양 따라 부르면서 은혜 만땅입니다. 아멘. 주수마미님도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조이포유 고정해서 듣는데 아르바이트로 오랜만에 또 듣습니다. 반갑고 감사해요. 아유 이 얘기는 제가 전해야죠.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소망님도 필사하며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림자님께서 병원에서 외래 진료받고 나오는 길인데 3주 전에 급성 편도염 때문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외래 진료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네, 아프고 고장난 곳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치료받고 이제 완치됐다. 걱정 없다. 문제 없다라는 얘기 들을 때만큼 반갑고 고맙고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소식을 저희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1부 끝곡 걸어놨어요.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송축해 내영혼이라는 곡입니다. 만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부르기도 했고요. 영어 제목은 10,000 Reasons라는 곡이죠. 듣고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0: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 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1: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근무 중이라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출첵 도장도 남깁니다. 다빈치님과 함께 들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 오늘은 골든메이트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잠시 기도를 여러분께 부탁드리려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곡도 걸어놨고요. 먼저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이 조카 하은이가 열이 계속 올랐다가 내렸다가 해서 학교에 못 갔대요. 열이 빨리 잡히길 기도해 주시고요. 예원 아빠님이 오셨어요. 지금 아내 유방암 수술 중인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짧게라도 좋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간절함을 들으시고 완전히 나을 수 있게 주님께서 도움이 되시고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 잘 될 수 있게 회복의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길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최소림이 부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텐트 메이커스 송재홍이 부른 예수나의 치료자 최소림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기도드리며 두 곡을 들었습니다. 주영님 오셨어요. 예술 서세크 잘 됐습니다. 반갑고요. 민들레님 아니 다른 분들 인사 건네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인사하고 싶은 거 있죠. 잘 오셨어요. 그래요. 듣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한 번 더 이름도 불러볼 수 있고 또 더 뭐랄까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제가 눈인사도 전하고 있으니까 민들레님 반갑고요. 요미님께서 이사한 지 3개월 지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이사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목장 식구들, 교회분들, 가족들, 남편 지인들, 딸 친구들까지 아이고 이번 주 제 친구들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마지막이겠죠. 감사한 하루하루에 조금 힘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설레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함에 찬양 들으며 행복 만끽 중입니다. 이 행복 누리십시오. 아유 이사느라 애쓰셨고 그곳에서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더 행복이 쌓이길 바랍니다. 아까 인사 나눈 주영님이 서울 영동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찬양제가 돌아오는 주일에 오후 3시 반부터 분당에서 진행될 계획이에요. 서울 영동교회 창립 50주년

30도가 넘는 날씨 지치지 말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아멘. 8751번님이 신청하신 야베스의 기도 장윤영이 불렀습니다. 상해에서 출첵합니다. 특별하고 좋네요. 오하람님 반갑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듣는 분도 계신데 예수혜님도 중국에 계시잖아요. 방송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를 남설악 금강초롱님이 신청하셔서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배상진님이 신청하신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은 김정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김정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감자 삶아서 아이랑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포슬포슬 만나요. 아유, 그 감자에서 나는 김. 김이 포슬포슬 이렇게 나는 모습. 아, 감자도 포슬포슬하니 그 부서지는 모습. 아니까 더 그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리진 님도 오셨고요. FA님이 지금 근처에 계세요. 우리 바로 방송국 길 건너면 오목공원이 있는데 인증사진을 보내신 거 보니까 아 어디쯤 앉아 계시겠구나 이게 알겠는데요. 근데 지금 너무 해가 뜨거울 때니까 좀 어디 그 아래층 1층에 가시면 해를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맞지 않고 계셔도 되거든요. 지금 2층에 계신 것 같아요. 사진 보니까. 1층으로 내려가세요. 얼른 큰일 납니다. 수피향기님 지난주에 따뜻하고 행복한 만남이 있었군요. 아유 좋습니다. 당향로도 거기에 있었네요. 그리고 나눔이 있는 동네에 계시니까 항상 그 행복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수평기님의 신청곡 가장 귀한 삶 이윤화가 부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김태홍이 불렀고요. 이 곡은 행복한 요한나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세라벨린이 이번 CBS 방송선교 동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감사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셔서 감동으로 동참했어요. 일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삶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세라벨린 고맙습니다. 로이스님, 오늘 저희 고3 아들 유빈이 생일이에요. 어머나. 진작 알려주시죠. 지금 시험때라서 생일을 온전히 누리질 못하겠네요. 예, 우리 유빈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생일 파티는 시험 끝나고 하는 걸로, 그리고 생일 선물처럼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얻길 바라고 항상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삶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유빈이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로 채워지길 또한 원합니다. 축하하고요. 진주리님, 예, 그리고 주아랑님도 오셨어요. 어제 오후 예배 때 평균 나이 72세 권사님들과 우쿨렐레, 칼림바, 예, 특송을 했는데 군복 단체 티셔츠를 수선해서 딱 입고 멋지게 연주와 찬양을 하셨대요. 와, 박수갈채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은혜를 가꾸는 니님, 지난번에 그 면접에 도전한다고 방송했던 거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감사하게도 합격해서 7월 1일부터 출근합니다. 오, 예, 당향도를 들을 순 없겠지만 사무실에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괜찮습니다. 뭐 저희는 재방송도 있으니까 그때 들으시면 되고요. 아, 좋은 소식 저희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데이비드님, 토요일에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 잘 치렀고요. 마음이 조금 서운합니다. 믿음의 가정 잘 이루며 잘 살길 기도합니다. 아멘. 특히 아버님들은 따님 결혼하고 그 허전함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짝 찾아서 이렇게 잘 갔으니까 잘 살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믿음의 가정 이룰 거니까 그걸로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죠. 웅빈지인님도 오늘 함께 하셨고요. 허유미님 오셨고요. 또 뽀꾸레미님, 그 오베새 앨범 나왔잖아요. 아마 오늘은 좀 힘들고 내일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내일 등록되는 대로 함께 듣겠고요. 희승마음님께서, 오늘 시아버님 일주기 되는 날입니다. 시아버님 암 투병 때 병원 진료 받으실 때 간호사 선생님들 교수님들께 우리 며느리와 함께 다닌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시던 아버님 얼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주님 나라에서 친정아버지와 만나셨을 거라 믿고요. 아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희승 마음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일주기 정도니까 마음이 많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고 많이 생각나고 그립고 그러실 텐데요.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올리브님의 신청곡이에요. 예라머십 앨범에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남편 홍집사 정신적 고통에 눕혀서 한 발짝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대면 예배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 성가대 찬양으로 복귀하고요. 아멘. 금강교회 중보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주님 사랑하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또 아이들도 잘 양육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대로, 주님께서 들으시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최정원이었어요.

0: 사랑해 CBS.
1: 작가든 음악가든 비즈니스맨이든 모든 상황에서 사색을 해야 합니다. 누가 더 사색하느냐에 따라 당장 그 순간은 아닐지라도 10년 후에는 반드시 보통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뭔가 궁리한다는 것, 창조의 비밀입니다. 부활의 리더 김태원의 우연의 기적으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유명한 시각장애인 시인인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시에 커크 패트릭이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출애굽기 33장 22절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노를 덮었다가 라는 말씀의 성경적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전.

0: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방송이 아닌 시험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는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조이포유입니다. 현재 방송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분명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낭떠러지에 끌려갈 때마다, 저주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머지를 부르며 그의 생기로 함께 호흡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숨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026년의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2026년 상반기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곡은 지난밤에 보호하사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58장 찬송 보내드리고요. 아이노 삽창단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옆에 있던 이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이다녀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의 아들을 박순복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서울 바합장단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나윤선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박운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주님 도우소서 시간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연주곡 보내드렸는데요.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곡이었고요. 이 곡은 라시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입니다. 저희 구역이 6월 한 달 동안 주방봉사로 성도님들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수고한 구역 식구들 수고와 피로를 기억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문도 보내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동근님께서 한 주간도 새벽기도 가는 길 안전하고 은혜가 풍성한 발걸음 되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목마른 사슴 청해 주셨고요. 김영미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딸기님께서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 해결과 가정과 기업과 소상공인들 경제 문제 잘 해결되어서 다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날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저장미꽃 위에 이슬 청해 주셔서 크룩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감님, 오늘도 주안에서 감사하는 하루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이정후님, 우리 등 뒤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식구 여러분 중보 기도로 서로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 장마철에도 건강하게 인도하소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꽃마리님께서는 주일에 본교회 가셨나 봐요. 만남의 주일이었다고. 세 분의 찬양과 간증의 시간,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보고픈 분들 만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큰 사랑으로 환영해 주셔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잘 다녀오셨나요? 주말에 앙빵님께서는 또 이런 글도 보내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의 말씀, 첫 아들이 사용하던 방문 옆 벽에 손글씨로 삐뚤빼뚤 세로로 써놓은 성경 구절을 바라보면서 20살 되며 차례대로 각각 집 밖에서 홀로 생활하는 막대기같이 똑똑한 저희 두 사내 녀석이 두터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자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삐뚤빼뚤 세로로 써놓은 성경 구절은 아들이 어렸을 때 써놓은 거겠죠. 왠지 그 글씨 보시면서 뭉클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참 귀하죠. 푸른동사님께서 딸이 아가 데리고 첫 예배 드리러 온다고 얘기해서 참 기뻤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며칠 전 아가가 침대에서 떨어졌을 때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 이렇게 선하게 주님의 때에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돌 때쯤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했던 딸이 마음을 바꾸게 됨 또한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은 시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어모키님께서는 가족이 사고로 주님만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사고일지 걱정되네요. 그리고 얼마나 어모키님 많이 힘드실까 걱정이 됩니다. 신청하신 찬양, 찬양하는 사람들의 참 사랑 보내드리고요. 힘내시기를 그리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 송아리님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청해 주셨어요.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할렐루야 우리 예수, 김희수의 찬양 김명희님께서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4: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남설악 금강 초롱님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정해 주셨습니다. 김의배 찬양으로 보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김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리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2부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아롱별님, 성가대 대장님 친구분께서 교회에 방문하셔서 함께 찬양 드렸는데 화음이 너무 잘 맞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늘 성가대로 섬기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시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청해 주셨어요. 이 곡을 함께 부르셨었나 봐요. 손재성의 찬양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하죠.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30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86편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유절 말씀은 시편 86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오늘은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들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려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마음을 모아 그의 선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불쌍한 영혼을 위해 주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다만 바로 보내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기동 여성 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하고요. 그에 앞서서 이유한의 찬양으로 날마다 주와 멀어져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시원한 설레임님 반갑습니다. 희망차게 아침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들풀님, 주님 인도하신 광야에 왔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자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삼바 남자님께서는 이번에 브라질에서 본국에 출장 왔다 간 딸내미가 이번 주에 아마존 선교를 10일 동안 간다고 하네요. 오고 가는 여정 하나님의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김순남님께서 멀리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 김수옥 권사님 심장 쪽에 종양이 보여 수술은 못하고 약물 치료받고 있습니다. 가볼 수도 없고 주님께서 늘 옆에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잘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다시 7형제 네 자매가 환하게 웃으며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간이신가 봐요. 멀리 계셔서

정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심장 쪽에 종양 잘 치료받을 수 있고 완쾌되기를요. 아라엄마님께서는 찬양에 위로받고 갑니다. 편안한 마음 허락하소서. 내가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 풀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4862번 큰아들이 3월에 입대해서 지금 자대 배치받고 첫 만남 가지러 갑니다. 모든 군 생활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의 정병으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큰아들 주연이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나요? 아들 만나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멋지게 거듭날 아드님 기대해 봅니다. 늘푸르미님께서 오랜만에 신청곡 올려주셨네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김수지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리엘의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삶에 떠들썩한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많은 기쁨을 찾을 수 있다. 행복을 증진시키는 최고의 방법으로 소소한 친절의 행동과 공감을 꼽을 수 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위한 친절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이롭고 본인의 스트레스에 이롭고 본인의 몸에도 이롭다.

엘리사 에펠의 스트레스 처방전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예수께서는 가장 친절하고 다정한 말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유창원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다정하신 목자 예수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감사가 삶의 의미이고 행복의 출발점인 듯 합니다. 그레이스님,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청해 주셔서 보내드릴게요. 옹기장이 로즈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 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보내드립니다. 샬롬 찬양이 은혜가 되어 신청곡 보냅니다. 광야의 소리님 예배를 적어주셨습니다. 이동엽의 찬양 오은이 피처링으로 함께한 곡인데요.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월에 햇살을 머금고 검게 익은 오디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바닥으로 떨어지곤 합니다. 꽉 찬 단맛을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버텨온 열매가 이제는 다음 시간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이죠.

오늘이 6월 30일입니다. 오늘로 6월이 막을 내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도 오디 열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익어왔겠죠. 비워내야만 새 계절의 결실이 채워질 테니 이제 움켜쥐고 있던 것들 툭 내려놓고 새로운 시간 맞이할 채비를 해야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미니스터 크로스 십자가 그늘 아래 더운 여름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 쉬듯이 그리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평화로운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해 있듯이 그리고 배상진님 신청하신 If thou but suffer God to guide thee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였습니다. 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과 화이팅 하시기를 축복해요. 이슬맘님, 폴라리스님 반년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순복음현님, 6월 내려놓고 7월 맞이할 채비, 좋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님,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예, 오늘 아침은 정말 이 한 줄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뜨면서 한 해의 절반까지 왔다는 사실에 우리 애청자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무엇보다 건강하고 순조롭게 순탄하게 2026년의 상반기를 보내셨기 바라고 또 남은 하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아요. 우선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의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음악 FM, 표준 FM, 조이포유까지 3개의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라이브 버전 브라이언 덕슨의 A Mighty Fool Trees 내 주는 강한 성이었습니다. 호프님, 와 북경에서 들으니까 새롭네요. 언제 어디서나 레인보우 감사합니다. 와 이 말도 좋은데요. 언제 어디서나 CBS 레인보우. 호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여행 가신 걸까요? 아니면 출장 일하러 가신 걸까요? 시원한 설레임님, 매일 아침 6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한마디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설레임님. 그리고 코스모스님은 버스 기사님이세요. 와,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청취한 지 7년 정도 돼갑니다. 제가 버스 운전 시작하고 듣기 시작했으니까

저의 운전 경력과 함께 가네요. 앞으로 500회, 1000회 출석 체크 쭉 이어갈 테니까 미나님도 계속 함께해 주세요. 뒷자리 9965 쓰시는 분께서 정답, 저 장미꽃 뒤에 있을. 저는 퀴즈를 낸 적이 없는데 근데 저 장미꽃 뒤에 이슬이 진짜 정답일지 몰라요. 우리 9965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패티 페이지 목소리로 인더 가든 저 장미꽃 뒤에 이슬.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스핑크스가 태베성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냈던 수수께끼죠. 정답은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 사람입니다. 아기 때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젊을 때는 두 발로 뛰고 늙어서는 지팡이의 의지에 세 발로 걷는 인생입니다. 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인생이란 하루살이처럼 짧고 덧없다는 것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때와 분수를 알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시편 90편의 시인은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한순간의 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이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은 정말 한숨처럼 사라지고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권력이 천년 만년 갈 듯 미련을 떨지요.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우두머리입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듯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네요.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편 새번역서 90편 12절 말씀.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수원 한민교회 서재경 원로 목사님의 때를 아는 지혜.

중고등학교 오늘부터 중간고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채석이, 은석이 아침밥 해주려고요. 애쓰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침밥이네요. 두부 조리고 생선 구우렵니다. 시험도 잘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이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늘 호수님,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쨌든 시험이군요. 하늘호수님 댁 오늘 아침 식탁은 엄마의 응원과 기도의 마음이 담긴 밥과 반찬들인데요. 뭐 이거면 최고지 않나요? 엄마표 두부조림, 생선구이. God will take care of you. 너 근심 걱정 말아라. S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좀 전 묵상 시간에 이어서 팝송 턴턴턴이 흐르니까 어머나 새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오늘 말씀 때를 아는 지혜의 이을곡으로 정말 이 곡밖에 떠오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더 버즈 버전이 아니라 쉴라 왈쉬라는 여성 CCM 아티스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내가 알던 팝송 같지 않고 마치 찬양처럼 들렸죠. 사실 가사도 거의 찬양입니다. 모든 것은 다 돌고 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전도서 말씀이 녹아있는 곡입니다. 스위스 여행 가기 위해서 아부다비의 경유차 들르셨대요. 와, 알베르토님. 미나님 목소리 들으니까 힘듦이 가시네요 하셨는데 부럽고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6월 30일 화요일, 무탈하게, 순조롭게, 또 순탄하게, 이런 말이 계속 맴도는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올해 상반기

이가 무탈했길, 그리고 우리의 남은 올 하반기가 순조롭고 순탄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에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해 주시잖아요. 오늘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는 축도를 담은 노래로 마치겠습니다. 평탄한 길이 그대에게 열리기를, 수음풍이 그대 등 뒤에서 불기를, 그대 얼굴에 햇살이 내려 비치기를. 아이리시 블레싱 들으면서 1부 마치죠.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 1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He's so sweet. 구주의 수의지함이. 협이님 2부 들어오셨나요? 1부에서 신청곡 주셨는데 제가 1부에서는 자리 마련을 못해서 신청곡을 2부로 가져왔어요. Sweet Hour of Prayer. 네, 기도하는 그 시간. 행복한 아침 기상송으로 매일 듣고 있지만 네, 출석은 가끔 합니다. 자주 출석할게요 하신 가온누리님도 들어오셔서 더 행복한 아침 고맙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찬양과 함께 여는 이 아침 참 감사합니다. 철부지 오리님, 마라나타님은 아침 식사하면서 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푸른 동사님은 산책로 걸으면서 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감사합니다. 박은정님은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나 봐요. 며칠째 감기약 복용으로 살이 쑥 빠졌습니다. 모든 게 잘 회복되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 화이팅해요. 매일 아침 알람으로 절 깨우고 준비하면서 듣는 시간입니다. 요새 감기, 특히 냉방병 걸린 분들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감기는 이제 추운 계절에 많이 걸릴 것 같다 생각을 하지만 도리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겨울에는 우리가 미리미리 각오하고 대비를 하잖아요. 이제 옷도 든든히 입고 특히 지하철이나 밀폐된 공간 들어갈 때도 마스크도 잘 쓰고 근데 여름에는 냉방이 요새는

당하게 된 곳이 많다 보니까 미리 가디건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춥고 또 환기를 많이 시킨다는 생각으로 마스크도 안 쓸 때가 많고 하다 보니까 감기 걸린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박은정님은 살까지 많이 빠진 정도라고 하니까 아유, 얼른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오르기 전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자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습니다.

매진하게 되었죠. 제자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황홀한 체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하고 황홀한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아홉 번째 페이지 묵상 십자가의 길을 택해야 제자다

Still My Soul, 잠잠하라 내 영혼아 였습니다. 오랜만에 출근길에 듣습니다. 와, 0971번으로 오신 은빛 신사님이시군요. 오늘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짱님. 종교를 갖고 있진 않지만 눈 뜨자마자 저도 모르게 레인보우부터 틀고 이리도 즐거울 일인지 둠짓둠짓하면서 출근 준비하게 하는 마법 같은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와, 9437님, 그러면 제가 마법사인가요? 뒷자리 1432번으로 오신 분은 매일은 못 듣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 편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하셨어요. 오늘이 6월 30일 한 달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딱 이제 2026년을 한 장의 종이로 봤을 때 딱 접었을 때 반이 포개지는 날이잖아요. 반이 끝나는 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드는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는 오늘 꼭 들어야 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도 들었는데요. 다른 버전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송해요.

호복남 익투스님, 상반기의 끝자락 30일입니다. 주일은 예배와 외손녀 만나는 기쁨으로, 매주 수, 금은 말기암 환우분들 섬기는 호스피스 봉사로, 다른 요일은 각종 걷기 모임으로 건강을 다질 수 있어 감사했던 26년 상반기였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뭔가 사실 오늘과 내일, 평일의 연장선상에서 오늘과 내일이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건데도 오늘은 조금 정리하는 차분한 마음이 들고요. 내일 아침은 새롭게 출발하는 기분이 또 들지 않을까요? 7월 1일 새 달의 출발, 하반기의 출발. 예, 이번 한 달도 또 그리고 상반기 내내 우리 애청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The Heart of Worship, 마음의 예배. 오늘도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0: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때때로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자꾸 반복되면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다 관두고 싶다. 아, 그냥 포기하고 싶다. 어떠십니까? 6월 한 달을 보내면서도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일본의 한 광고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대요. 그만두고 싶었던 횟수는 내가 극복해 해온 횟수다. 멋진데? 그만두고 싶었던 횟수는 내가 극복해 온 횟수다. 느낌 있네. 결국 지금도 버티고 있다는 건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을 이미 다 이겨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6월 30일.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은 싹 다 털어버리고 잘 버티고 또 견뎌낸 힘으로 7월을 맞이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한웅재의 임계점 들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 화요일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 우리 6293번님 오프닝 듣는데 이거 완전 내 얘기인 줄. 요즘 부쩍 직장 관두고 싶은데 사실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어렵죠. 예. 어떤 일적인 고충보다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게 되고 그게 더 좀 마음을 힘들게 하죠. 아. 일본의 한 광고에 나왔던 광고 카피가 그만두고 싶었던 횟수. 이거는 내가 극복해온 횟수다. 얼추 좀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저도 올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몇 번 있었네. 몇 번 있었어. 샬롬 CCM은 정말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뭐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 네, 이런 생각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극복해 왔다는 거. 예. 그러니까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말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두고 싶었던 횟수는 내가 극복해온 횟수다. 점점 더 나는 강해지는 거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다시 또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6293번님도 화이팅이에요. 예. 좋은 날 올 겁니다. 닉네임 산골 이모님께서 집 앞에 나오면 옥수수를 쪄서 파시는 분이 계셔요. 요즘 많이 보이는 풍경. 이거 알죠? 근데 유혹을 어찌 떨쳐낼지. 근데 못 떨치지. 예. 나눠 먹을 것까지 사들고 일단 하나는 입에 물고 음악에

맞춰 옥수수 하모니카 불며 가볍게 출근합니다. 오하당이라고 하셨는데, 오하당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걸, 야, 이거 옆방에 보낼 걸 지금, 응? 여기 보내셨네. 아, 산꼬리부님. 어쩐지 새싹가족이시더라. 저기 잘못 보내신 것 같거든요. 예. 옥수수 맛있게 드시고, 팝송 들으시면서 잘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CCM 생각나시면 옆방으로 좀 놀러 오시고요. 카이로스님, 아침에 한 10분 정도 듣고, 그럼 지금까지는 들으시겠네. 오후에 퇴근하면서 이어서 제방 듣는데, 앞으로도 그랬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한시적으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오후 6시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또 론칭이 돼야죠. 카이로스님 고맙습니다. 오늘 출근 잘 하시고요. 약간 오늘 좀 이렇게 습하네. 아, 예, 저는 오늘 그 하얀색 반팔 티 위에다가 반소매 난방을 좀 걸쳐 입었는데 오늘 성사학당 녹화가 있는 날이라서. 근데 지금 겉옷을 약간 난방을 벗었습니다. 예. 민주맘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성정훈 아저씨다. 예. 오늘 아침부터 조금 습한 듯 하네요. 그쵸? 오늘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도 다들 지치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이라고 남기셨고. 그러니까 약간 그 습도가 높은 날또 덥고 이러면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약간 좀 이렇게 지치는 것 같아. 예. 어제는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 내려졌다고 하는데 어제도 많이 덥더라고요. 진짜. 예. 꿈이룸님께서 아침엔 샬롬 CCM 꼭 들어야 한다는, 예, 좋은 진행 고마워요 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힌두와 사랑해님께서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예. 닉네임 제마님, 샬롬, 37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출근 날이 이제 8일 남았어요. 아, 7월, 다음 주까지 근무하시고, 정년 퇴임하시는 건가요? 예. 8일 남았습니다. 야호! 완전 신난다. 인생 2막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꾸준하게, 와, 한 곳, 한 일터에서 37년을 출퇴근을 했다? 이건 무조건 리스펙.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나만의 힘으로 된 것만 아닌 거 아시죠? 예.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가능. 그죠? 예. 완전 그렇습니다. 아무튼, 남은 한 8일 동안 잘또 마무리하시고, 그 일터에 함께 또 정든 동료들 있잖아요. 예. 좋은 시간들,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럼 좋겠네요. 예.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요. 우리 샬씨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 열려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약간 습한 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 아침 날씨, 어떤 풍경, 내 마음의 상태, 예, 뭐 마음 날씨 다 좋습니다. 소소한 삶의 일상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송정미, 이곡 듣죠.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오윤진 피처링 김도현이었습니다. 삶을 예배로라는 곡 들었고요. 마커스의 달려가리, 송정미 주는 저산 밑에 백합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복스님, 파현리 내일 비 예보 있어서 그래서 습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다들 상반기 정말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하반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걸음걸음 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아, 그러네. 이제 상반기는 아디오, 아디오스. 내일부터 7월입니다. 우리 복스님도 애 많이 쓰셨어요. 결마미님께서 중3 딸아이 오늘부터 기말고사 시작입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잤는데 피곤치 않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기셨네요. 마음먹기 나름님도 오늘부터 중3아이 기말고사인데요. 너무 긴장을 해서 시험 잘 보고 와 라는 말도 못해줬습니다. 그래 잘하셨어요. 네. 그런 말이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떨릴런지. 저는요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또 공부할 거야 일할 거야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나 일할래 라고 합니다. 공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남기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제 아들도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아빠 나는 회사 가고 싶어. 학교 안 가잖아.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앉혀놓고 아들아 아빠는 새벽에 너희 한창 잘 때 그때 일어나서 회사 가잖아. 그치? 그래도 아빠는 시험은 안 보잖아. 아들아, 아빠도 그 회사에서 뭐 청취율, 뭐 접속률, 뭐 그런 거 있어. 아빠 하는 그 유튜브도 조회수. 그런 거 있단다? 라고. 아주 그냥 참교육을 해줬는데. 근데 사실 아들, 그 아이 입장에서는 또 학교 가기 싫죠. 우리 또 직장인들도 월요일 막 되고 이러면 또 힘들잖아요. 월요병, 증상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다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0대 때는 10대의 어려움. 20대 때는 20대의 어려움. 40대는 또 40대의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도 아직 기말고사는 진짜 그러네. 그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계속 마음 졸이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좀 그렇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험 보는 모든 우리 학생들. 예, 화이팅! 준비한 만큼 잘 치르기를 바랄게요. 닉네임 선유님, 모기에 두 방 물렸거든요. 이놈을 못 잡고 못 찾고 있다가 아침에 화장하고 잠시 손 씻으러 갔다가 잡았어요. 피가 팡. 감사해요 그래도 라고. 비록 그 피가 내 피이겠으나. 오늘 저녁에, 오늘 밤은 이제 좀 편하게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겠네요. 순발력 있으신데. 손으로 하신 거예요? 요 녀석이 탁 날아갈 위치와 어떤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잡잖아요. 탁 해가지고. 이야, 잘하셨습니다. 닉네임 제비꽃님. 요즘 회사에서 명퇴 신청 받는데 그간 그만두고 싶었던 횟수가 많았던 만큼

극복해 왔으니 이번에도 잘 극복하리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 임계점 또 오프닝 멘트가 힘이 되네요. 역시 샬 씨는 내 삶의 동반자여유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그래요. 버티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때로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마음 같아서는 시원하게 사표 쓰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다 하잖아요. 하지만 감내하고 인내하고 버티는 거 그게 강한 겁니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증거. 제비꽃님 화이팅. 김영미의 물 위로 오라 이 곡 함께 나눌게요.

이슬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였고요. 주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우리 하늘나라 구름이님도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따라 마음에 더 깊은 울림 있습니다. 저 한 학기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려요 주님 남기셨고. 그리고 앞서 오배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김형미 물 위로 오라까지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수현님 전북 완주는 햇빛이 쨍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보아요 남기셨고 닉네임 조이님도 훈디 어떤 공감에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자존심도 좀 상했고 어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극복 하나 늘었네요 라고 잘하셨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감내하는 건 강하다는 증거. 예. 별사탕님 다들 시험 기간인가 보네요. 저희 아들도 그렇습니다. 중학교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 모두 화이팅팅 남기셨고 4411번님 오늘 마지막 출근 날입니다. 33년 6개월 건강하게 정년할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한 동료 대구 보훈병원 기독 신우회 분들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우리 원목실 이영근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 출근길 동행해준 CBS 감사드려요 라고 아유, 대단하십니다. 예, 오늘 마지막 출근길 만감이 교차하시겠지만 예, 잘 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옹기장의 로즈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

옹기장의 로즈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마음의 합한자님이 훈디, 그 훈디가 하는 유튜브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그 CBS에서 야구 토크하는 채널이에요. 예. 그 검색창에 463 463 치면 나옵니다. 예. 심심할 때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닉네임 멜리사님께서 매일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주는 샬롬 CCM 둘째 재수로 인해 나의 안식년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하루하루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남은 6개월로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곡 듣고 싶어요. 피아월십 나는 일어섭니다. 함께 나누고요. 2부에서 이어갈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라고 자신을 야단치고 나무라고 한심해하지 말고 뭐 어때? 난 이런 일이 처음이고 오늘은 처음 살아보는 날인데 라고 말하며 툴툴 털어버려라. 때론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뻔뻔함도 필요하다. 네가 널 변호하고 다독거리지 않으면 누가 널 이해하고 보호해주겠니?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고 항상 처음 경험하는 날을 맞이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렴. 유인경의 에세이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의 길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단 1분 후의 일도 분별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온전한 미래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오늘도 선택하며 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어제 머물렀던 자리에서 좀 더 나아가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고민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고민이 해결되게 하시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견딜 힘을 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진보가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